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Seasons in the Sun, Westlife. I think that song is amazing. Really like a fine wine, don't you think? Yes.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2nd, and time is 10:05 and 3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en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또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고요. We also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 번 방송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방송은 오늘 6시. 두 번째는 내일 새벽 2시입니다. And we also have a archive,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어제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추석 연휴 분위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Compared to yesterday, it feels like we are one step closer to the 추석 holiday today.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과 내일 제가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음악 게스트들을 이틀 연속으로 모시게 됩니다. As I previewed yesterday, I may be pushing myself a little bit with this one because I have a musical guest joining me for 2 days in a row starting today. 오늘은 동요계 베테랑 친구들이자 또 뮤지컬계의 이 꿈나무인 두 초등학생 친구를 모셨는데요. 이 두 친구가 또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So today, as a starter, we have two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ining us. They are already veterans in the world of children's music, 동요, and also rising stars in the musical theater. And they are a very close friend as well. 이 친구... 친구 얘기를 하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나이가 하나 둘씩 더 들어가니까 연휴가 다가오면서 특히 옛날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I don't think I was like this when I was younger, but as I get older, holidays have a way of bringing old friends back to mind, especially those I haven't spoken to in a very long time. 특히 이제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학창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절 친구들과는 이 추석이 아닌 Thanksgiving 그 holiday 때 추억들이 특히 생각이 납니다. You know, I spent my teen years and my school years in the US. So instead of 추석, my memories take me back to Thanksgiving, which is, American equivalent of 추석. 그때는 이 타국에서 외로워서 그랬는지 특히 한국인 친구들끼리 좀 더 이제 똘똘 뭉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Maybe because I think we were far from home back then and sometimes felt a little more lonely, I guess. I remember my Korean friends, especially sticking together even more closely during holidays.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련한 기억들인데요. Those memories feel quite distant now, but also very warm for sure.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친구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How about you? Is there an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the holidays come around? I guess friends that you haven't talked to for years, 아무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꾸준히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덜하겠죠. 하지만은 그 소식이 끊긴 지 굉장히 오래된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였던 간에 이 소식이 오랫동안 끊긴 친구들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혹시 생각나는 명절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면은 혹시 이번 명절 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I think we all have contacts of those friends.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It's not like, you know, we don't know how to get in touch with them, you know, due to lack of a contact number or whatnot, right? 생각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마음이 그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특히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추석 때 연락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친구였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lk about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holidays like this one, 추석 comes around, 명절 때 기억나는 친구들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3, 4부에 아이 뮤지컬 게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으로 I'll take your song request as well. Let us know what song you want to listen to today. Mariah Carey입니다. Anytime you need a friend.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ariah Carey, Anytime You Need a Friend was the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pre-Chuseok vibe all over the place, I think.
3: 명절 하면 또 이제 명절 자체도 좋지만 쉬니까요, 그죠? 근데 이 명절 이 분위기가 참 좋죠.
2: The anticipation of the holiday is even better than the holiday itself sometimes, because many of you might have to kind of work on the during the holidays.
3: 요즘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죠.
2: So I guess hopefully you have plenty of time to rest over the holiday. And today we are talking friends, anticipation of two guests that we have waiting for us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today. Two of those guests happen to be very close friend.
3: 그래서 명절 때 생각나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2: I think of this one specific friend. I always think of him because he is somewhat of a, I don't know, very important, I guess, person in my life. Because I think the first day that I went to school in the U.S., when I went to the U.S., right, his, we became friends on the first day that we met at school. Because obviously, you know, I went to an American school and, you know, I had no speaking ability, English speaking ability. So I, you know, obviously needed a lot of help. And I met Jeff, who would become my best friend.

best friend for, I don't know, I'll say about 7 or 8 years that before we kind of grew apart after college years.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his birthday was right before the Thanksgiving. Always, the Thanksgiving in the U.S. is, toward the end of November. I believe his birthday was around that time.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생일 파티 겸 항상 이제 Thanksgiving 파티를 같이 했었어요. So we had a party celebrating Thanksgiving and his birthday. And then, all the friends would, bring, presents to him. So 많은 친구들이 그날 다 선물을 갖고 오니까 선물이 막 넘쳐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항상 Thanksgiving 하면 Jeff's birthday. 약간 좀 그런 공식이 항상 생각이 났고 We always had really good time during those time, as I said, maybe we were far from home. 아무래도 이제 타국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친구들끼리, 특히 한국인 친구들끼리, 물론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특히 한국인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의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We had a very close-knit friendship among Korean friends, I guess. Just because we're far from home, I guess, that's the part of the reason. 그래서 항상 저는 이맘때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Jeff, where are you? We've been in touch, I think, about 5 or 6 years ago. Last time we were in touch, probably 5 or 6 years ago. 미국에 가서도 한번 만나고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끔 연락을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I believe he's in Texas right now. So, Jeff, if you're listening, happy Thanksgiving, dude. 노래 듣고 올게요. 카니발입니다. 그땐 그랬지.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Back when it was back when Crying Nut was still part of the indie scene, so some of those connections go way back, and we used to keep in touch from time to time. But somehow we eventually lost touch. Rather than thinking of one particular reason, I find myself looking back on those memories and that time in my life. 오래전에 홍대 또 신촌 인디밴드 공연 보러 몇 년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인연들이 기억이 나네요. 공연 보고 뒤풀이 한다고 술도 한잔하고. 20 to 23 years, that means around 2003. It's almost kind of around the time I was playing in a band. 약간 제가 플레이할 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 I was more like around 2005, 4, 6. 저희 밴드를 보셨을 리는 없겠네요.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또 같은 음악을 또 이렇게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친구 굉장히 소중하죠. 말씀하신 그 Crying Nut가 인디 씬의 어떤 일원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준비했습니다. Crying Nut입니다. 밤이 깊었네.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또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이고요. 각 문자 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ny simple messages. We love them. So please keep them coming in. So we've been talking about, in light of this Chuseok holiday, old friends that we haven't been in touch, 옛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연락이 끊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Whatever the reason is,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추석을 빌미로 한번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Let's get to a message. 메시지 하나만 더 소개하고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보냈던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라 다리 굵어진다고 걱정.

전 친구들, 또 운동장 건너편에 있던 남자 고등학교랑 거울로 서로 햇빛을 반사시키며 두근거려했던 친구들.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과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친구들이 모두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가 항상 스펙터클하고 즐거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저희 반을 관리, 지도하시기가 제일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모여서 공연 비디오 보며 같이 춤추고 따라 불렀던 노래 신청하고 싶네요. Interesting story. So 1033님 says, it's my middle school friends, one of the most turbulent years that I spent. And our school was on top of a hill. So I remember my friends worrying that, walking up the hill every day would make their legs thicker. And there was a boys' high school across the schoolyard. So we would use those little mirrors to reflect the sunlight toward them and get all excited when they responded. 그렇군요.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 So our class was an interesting mix. We had some very academically driven ones and ones that were more interested in fashion. And somehow everyone got along very well. So I want to request a song that we used to listen to and used to dance t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New Kids on the Block 그 세대이시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 세대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햇빛 반사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던데.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의 신청곡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저는 그때 공부에 치중하던 그런 시절이라 잘 이런 노래도 잘 모르고요. Anyways, well, as we are waiting for our young guest, elementary schoolers, actually, a couple of them, we're already getting messages. 4465님께서 사랑스러운 세윤, 아진 배우, 화이팅! 두 분이 팬이 상당합니다. And also from YouTube, 싱연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진, 세윤 배우, 화이팅! 너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세린 황 러블리 says 예쁜 천사들의 목소리 너무 기대돼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es, I a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se two young actresses. So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그러면은 두 친구 만나볼까요? 아마 두 친구들도 다 이제 들어봤던 연습해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Frozen 사운드트랙에서 골라봤습니다. 크리스틴 벨, 이디나 맨젤이 부르는 곡이죠. For the first time and forever.

0: What happens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꿈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세윤이가 네.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네.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그런 공감.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you just hear what I said? 응? 나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네.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0: 와, 한 친구는 공감을 해주고 또 한 친구는 힐링의 시간 완전 뭐 그 천국 같은 시간이네요. 둘이 만나면. 그렇군요. 와, 정말 I really envy you. 정말 부럽네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이 친한 친구가 된 지는 한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3: 1년도 안
0: 1년도 안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친해진 친구인데 네. 그래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그 답변을

0: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 주길 바랄게요.
1: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1: 저희 동네.
2: 커피숍.
0: 뭐야?
1: 아니 근데
2: 저희 동네
1: 아진이네 동네
2: 커피숍에서
1: 커피숍이에요.
2: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 프로미스.
0: Two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몬스터 뭐?
1: 그 누구였지? 너 아현
2: 베이비 몬스터.
1: 베이비 몬스터 아현.
0: 아니,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1: 김아율.
0: 김아율,
1: 율.
0: 아율이.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이제 좀몇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래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1: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1: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1: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1: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Yes.
1: 오, 이 박수 소리는 들었죠. 아,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박세윤 친구, 오늘도 맑은 구름 세탁소. 참, 우리가 무대를, 큰 무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I wish that we had a bigger stage so that they could do their 무용 and dancing and everything.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와 전혀 안 떠는데 진짜 동요의 베테랑일 것 같은데 우리 아진 친구 어떻게 들었나요? 친구의 무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2: 일단 연습
1: 네.
2: 같이 부르는 곡 연습할 때 한번 네. 듣긴 했는데 네.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네. 세윤이는 네. 역시 실전파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잘 봤어요.
1: 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 봤고요. 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곡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 곡이 하나였는데 Greatest Showman의 곡입니다. 거의 수록곡인데요.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Welcome back to 112-1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윤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분명히 두 친구 역시 이제 동요 무대 또 뮤지컬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0: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Okay, take a deep breath and eat some candy and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세윤 친구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떨리기보다는 신나고 너무너무 설레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안 왔어요.
1: 아, 정말요?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2: 어제
1: 잠든 것 같아요?
2: 11시 반?
1: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2: 네.
1: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0: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말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1: 입봉작.
2: 근데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1: 엄청
2: 했었는데
1: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게 맞나요? 친해진 거죠, 그때.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된것 같은데. 뮤지컬 말리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0: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 네.
0: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

0: 사람은 왜 꿈이 커야 하지?
1: 와,
0: 감사합니다.
1: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그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윤 친구는 이제 다른 역을 한 거죠. 그죠? 같은 역, 같은 역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여러 명이 같은 역을 하게 되죠. 몇 명이 그러면 말리 역을? 어린 말리? 세 명이서.
0: 3명이었어요.
1: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 부분을 들려줄 수 있나요?
2: 저는 나와 나만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한번 들려주세요.

0: 네.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입장료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분께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들어보게요.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도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린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그저 살다 보면
0: 오, 놀랐어요, 지금.
2: 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그쵸.
2: 더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호는 아니죠. 그럼.
2: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1: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1: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야 되나? 와, 감사드립니다. 김아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안 해봤어요?
1: 산책 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좀
0: 이렇게 막 짱짱짱짱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렇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2: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0: 그래요?
2: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0: 네.
2: 하던 적.
0: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이제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0: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음성 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 드릴게요. 그 위에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1: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0: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
0: 이 10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요?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한거 맞나요?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딴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 일단 저는 이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0: 아하. 아,
2: 그런
0: 그래요.
2: 아이돌도 되고 싶고 이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0: 아하.
2: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0: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1: 저도 아진이처럼
0: 네.
1: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요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2: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0: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말하는 거죠. 네.
2: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말리란 작품이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0: 없었는데 그때가
1: 오열.
0: 너무 기억에 남아요.
1: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1: 아,
2: 불렀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1: 아.
2: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1: 너무
2: 행복했었어요.
1: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2: 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
2: 감사합니다.
1: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연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도우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0: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4: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That was Maroon 5 featuring SZA, What Lovers Do. Good morning, everyone. 꼭 엄청나고 막 대단한 걸 해야만 스스로 멋지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죠. 출근한 나, 운동한 나, 죽는 구매를 참은 나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줄 만하잖아요. Sometimes motivation, it starts with giving yourself some credit. Not for being perfect, just for showing up and doing the small things right. So what is something ordinary you did recently that made you think, okay, this is not bad so after all?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장착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나 자신. Amazing me for listening to this amazing radio morning groove and also checking in. 벌써부터 대단하고 멋진 모닝 그루버들이 제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제 눈 안에 잠금. Alright,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go ahead and check out your messages.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요 저요 저 왔어요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Ben Spiral says, hello from Europe. How's the weather in Europe these days? Always you report about the weather conditions in Europe. I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안녕하시고요. Dr. Paper Rock and Roll 모닝 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한결같이 오셨어요. Hello, hello.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one of our newly morning groovers, 호박맨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Hello, 우리 배송반장님,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가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It really feels like early autumn this morning right now. It feels so amazing. The air seems to be pretty clear.
0: 모처럼 좀 가을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아침이죠. 근데 또 오늘 기온이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Watch out for that big, big temperature difference, morning groovers. It's pretty dynamic. It's like having three seasons in one day.
0: 막 아침에 춥다고 착각하고 외투 입고 한 12시쯤 나가잖아요. 막 그렇게 더운지 진짜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들. 해가 뜨겁기 때문에.
1: We are in that cycle again, morning groovers.
0: 요즘에 그런 날씨 변동 기간이어가지고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1: 8636 morning groover,
0: 늘 응원합니다. 운전 중에 갓길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Oh,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You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single message after parking on the side road. Well, thank you for that courage. Thank you for making that time.
0: 이렇게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진심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It feels authentic to be able to invest just a little bit of your time for doing something for other people, even if it has to be a single minute.
0: 우리 8636 모닝 그룹어 너무 감동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문자를 갑자기 보내시게 되셨을까요?
1: Like what made you feel like sending in a message all of a sudden?
0: 7222 모닝 그룹어 also says, 2년을 넘게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메시지 보내고 오늘 출첵도 처음 해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productive한 생산적인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1: So 7222 has been listening to this show for 2 years, but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message, and this is their first time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So I wonder what motivated you. It's not like we give out any gifts, so what made you send in a message?
0: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8636 모닝 그룹어, 7222 모닝 그룹어, 왜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웃기죠? 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또 막상 보내니까 왜 보내냐고 막 따지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하나에 저는 막 춤추고, 막 진짜 막 오페라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 You guys are making my day extra excited already. This is only like 7:10 in the morning, and I'm extra, extra hype.
0: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 텐션 제가 쭉쭉쭉 앞으로 2시간 동안 끌고 가도록 할게요. So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be maintaining this energy just for you, Morning Groovers. Just for our cute, lovely Morning Groovers. Okay? 여러분들 준비됐죠? 우리 한번 MG Q&A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윤 감독님 MG Q&A, Q!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0: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m going to be asking you an important question today. It's time for you to listen, think, and get your fingers busy to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열심히 귀로 듣고 또 뇌로 열심히 생각하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아침에 오만 감각을 마구마구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을 생각 여러분들이 이 기회 삼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You'll be able to think about certain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while you're carrying on with your ordinary daily life, okay? So this is going to make your daily, mundane daily life a little bit more interesting, okay? So let's go, listen up. 오늘은요, 뭐뭐 해서 멋진 나에 관한 사연을 받아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나 자신 좀 멋지지 않나? 나 좀 멋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뭐 회사 동료들이랑 평소 이런 얘기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Only on Morning Groove. This is like the kind of conversation that you can only share on Morning Groove, okay? So tell us one small thing you did that made you feel proud of yourself, okay?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big.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like, oh, finally I got a promotion. I feel so proud. No, no, no, no, okay? Share one little thing that mad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okay? One little thing,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give you an example. Well, when it comes to, you know, living in an apartment, you always have to dispose your trashes, right? Recycle, actually. So, yeah, I went downstairs yesterday to recycle everything, plastic, some paper boxes and everything. And I could see some people just trashing out those recycled stuff just on the ground without even following the rules. But I managed to still not follow by their routines and just divide everything perfectly and recycle perfectly. 이 특히 박스 말이죠. 이걸 반드시 좀 귀찮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쌓아놔야 돼요. 근데 어제가 분리수거를 수거하기 직전 날인지 박스를 그냥 그대로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묻어갈 수 있었겠죠, 솔직히. I could give myself some free ride and just throw my box like that and stack it up. But I did not do that. 저는, 아, 아니야. 정말 투철하게,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박스를 이렇게 좀 고이고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았답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냥 제 자신이 멋지게 느껴졌는걸요. And also, this morning, on my way to work, you know, when you get to work this early in the morning, you don't get to see many cars on the road, especially if you drive in a neighborhood.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상암동 가까이 왔는데, it was red light, and the car right in front of me just went on.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굉장히 작은 골목인데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미동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쭉 기다렸어요. 당연한 걸 왜 자꾸 멋지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사람 없다고 사람 You know when nobody's around it's I don't know why. Maybe it triggers people to not follow any rules.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 분리수거 하는데 이게 경비 아저씨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when nobody's around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 또 헐레벌떡 아침에 출석 체크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상민님, 영에이지, 우리 반장님, 선셋 모닝 그루버, 그리고 제임스 모닝 그루버 모두 반가워요. 모닝 그루버예요. 저는 썸머예요.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연차로 쉬는데 생방송 들으려고 일어났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Well, you're having your day off today and you managed to wake up early this morn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마치 우리 별초롱짱님의 슈가 같은 방송 모닝 그루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림 소리, 시그널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출근해야 돼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슈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모닝 그루브는요. So if you happen to be on your way to work, just consider this as your little 2-hour of vacation. 슈가 같은 모히또 휴양지 같은 모닝 그루브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 그루브 모처럼 쉬는 날일 텐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You know, if you are a worker, if you work every single day, you know, habits really force you to wake up at the same hour, even though you get a day off. 우리 KD Pro 1004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이요. 가끔씩 제 방이 있던데 왜 그런지요? 생방이 좋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y do you have reruns sometimes? Because I prefer live broadcast. 아, 저 역시도 너무 생방 좋고 좋아하거든요. 왜 있을까요? 바로 이 TBS의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조금 밝게 얘기해봤어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돈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주 3회만 생방송을 일단 하고 있어요. So until things get settled and normalized, this is how we're gonna be doing our broadcast. I'm so sorry to let you down.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 생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So just remember for now, we get lives only on Monday, Wednesdays, and Fridays. And we don't know for how long that's gonna continue.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예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Anyways,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Let's move on.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자랑해 주세요. Jenny Song Morning Group said, 가을 모닝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썸머님 목소리를 들어야 처진 기분이 싹 사라지고 에너제틱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열심히 해서 B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드민턴 치면서 가끔은 안세영 같은 플레이가 저도 모르게 나올 때 그때 제 자신에 취합니다. 멋져, 치아니송! So they are proud about themselves because they are able to improve on their badminton skills. They've been playing their badminton for a couple of years, for almost 10 years actually. That's a long, long time. 아, 그러니까요. 가끔씩 뭔가 좋은 서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백핸드로 콱! 이렇게 칠 때, 나 이거 완전 안세영이잖아?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는 배드민턴 친지뭐한 7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이씨거든요. 이세영 선수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뿌듯하죠. So I get what you're talking about. 배드민턴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어요? 체니스 모닝 그루버 알려주세요. 3267 얼짱님께서 오늘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올려봐요.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요. 안 어울리면 나중에라도 틀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DJ Ba has picked this song for you to play. 지금 바로 틀자고 하셔가지고 This is from the 90s. 역시 우리 바구니 팀장님의 취향을 저격하신 건가요? Let's have a listen to this nice good old throwback. 여러분들 감성에 젖는 시간입니다.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0: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3: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3: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We're live and it got me curious. Who else is here? 우리 무늬무늬 줄무늬 굿모닝 그룹어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께서 어제 퇴근길 올림픽대로에서 택시 등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려서 구조 요청 신호라고 판단해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도 그 신호가 구조 요청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고 보시면 신고하세요. So yesterday on my way home from work, I saw a taxi light blinking red on the Olympic Expressway highway and I realized that it was an SOS signal and called 112. The police confirmed that it indeed was a request for help. So if any of you see that signal, please make sure to report it too. Good job. 이런 나 신고 정신 투철한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택시 지붕에 있는 그 택시 봉 있잖아요. 택시 불 그게 빨갛게 나오면은 신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So look at us learning something new thanks to our 호박맨 모닝 그룹어.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께서 어떤 아이템을 딱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익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호박맨 모닝그룹어 감사합니다. You did a fabulous job.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사소한 행동을 했지만 제법 멋진 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연 오늘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So what made you feel proud, morning groovers? Brag about yourself just a little bit. Not about something big, about something very, very small,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KD 프로천사 모닝 그룹어가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헬스장에도 못 간 날에는 집에서라도 홈트한 날 좀 뿌듯하게 느껴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re feeling extremely exhausted and tired, if you didn't manage to go to the gym and if you still managed to work out at home, yeah, you feel pretty cool about yourself. Absolutely, because at least you got something done. I don't know why,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feels so unproductive if I just lay down in bed. 저도 밖에 못 나가서 러닝 못하거나 운동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요가라도 합니다. And it feels great. 마지막에 저는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주로. 요가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아서 I started to do yoga at home and I've been doing that for like 2 years already. 벌써 2년 정도 됐네.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영상을 끄게 되잖아요. If you're feeling tired and suddenly don't feel like it,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turn off the screen and just not continue. But I have never ever done that before. And I feel pretty cool about myself for doing that too.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시간짜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 사바하사나랑 막 호흡 세 번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At the very end part of the video, it actually shows you some great inspirational quotes. 마지막 영상 부분에 막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명언 같은 것들도 띄워줘요. 그것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이제 되새기고 아 나마스테 이러면서 끝납니다. And it feels really great.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든 밖에서 운동을 하든 뭐든 완벽하게 끝내면 그거 자신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get thinking.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개주 선발이 있나 봐요. 빨리 토스트 먹고 학교를 가겠다고 하네요. 연습해 보려고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그 홀랜드 응원가 신청하신 것 같은데 홀랜드 한동안 제 알고리즘을 지배했었습니다. 약간 그 노래 틀고 비장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셨나봐요. But we don't have that song in the system, so we might as well play this one for you. I'll be back after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0: Here it is. I have it all, Morning Groovers. I've got everything, all of love that you need. So come on and get your love from Morning Groove.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Morning Groove입니다. 되게 사기꾼 같은 멘트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s, hopefully, that you're listening to. We're live in the studio, and I am so happ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right now. 우선 코코 모닝 그루버 등장하셨습니다. 두둥. 하진 모닝 그루버도 오셨네요. 두둥. 이 효과음 뭐지? Welcome to the program. Keep leaving your check-in messages so that I can see who else i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Now, today's topic is about self-love, everybody. Just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just see how beautiful you are, okay? 여러분들, 오늘은 나 당신을 막 칭찬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대단한 걸로 칭찬하는 시간 아니고요. 작은 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순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해서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볼 거예요. 이게 톤이 약간 나, DJ 바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바, 나, DJ 바 이렇게 하면은 하트 이모티콘 붙여줘야 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So ye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feel so proud.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1743 Morning Groover says 저희 아파트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요. 저는 박스를 전부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고 정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박스를 그냥 들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테이프도 하나도 안 떼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박스를 드리면서 조금 뿌듯했답니다.
1: So today is recycling day at our apartment complex, so I stripped off all the tape and shipping labels from my boxes before taking them out. Right as I was heading out, I saw someone bringing their boxes down completely unprepared. So giving my neatly prepared boxes to the security guard made me feel quite proud of myself.
0: 그러니까요.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건데 분리수거 같은 거 아, 난 그래도 저들과 동요되지 않고 내 갈 길 가서 난 제대로 할 거야. 이럴

때 스스로가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과 막 차별되는 사람 같고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분리수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할 때가 뭐냐면 저는 늘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인데 약간 하도 잘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경비원들께서 이렇게 매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안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like they would stare at me while I'm recycling. And it makes me feel really nervous. 전 알아서 잘할 건데 괜히 그럴 때 조금 뭔가 억울하고 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계실 때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they're just doing their job. 우리 5500모닝 그룹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유아교육 간 거를 후회했는데요. 지금은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한두 시간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유치원 특강 강사밖에 없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Yeah, you first regretted about your major, when you majored in children's education, but now you consider it your best decision ever because while raising your 7-year-old kid, you're able to work as freelance. Amazing, right? 이렇게 또 잘못한 선택은 결국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참 이게 대학교 때 전공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Like, how would you know what you exactly want for your life when you've been only living for 20 years studying? 공부만 하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못 해보고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좀 겪어보고 지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너무 또 이렇게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5500 모닝 그루버. 비슷한 사연이 또 왔는데요. We have a similar message. 6477 Morning Groover said, 저는 2001년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21년째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문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셨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결정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I entered the military academy back in 2001 to become an officer and have been walking the path of a soldier for 21 years now. Back then, the doors had only just opened to female cadets, so my parents were deeply worried, but looking back, it was the bravest and best decision I have ever made in my life. 와, 진짜 멋지시다. 여자 군인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흔하게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고할 부분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Because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big major decisions in life, we need some reference.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Because it's just convenient that way. You can basically, read through the things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and maybe consider that to make a major life decision for yourself, but you must have not had that at all back then, back in 2001. But still, you have considered that as your best decision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게,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 중대한 인생 결정,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쭉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후회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렇게 말한 나 제법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멋진 나에 대해서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So boast about yourself, brag about yourself about anything, anything that's little or big, okay? Just go for it, morning groupers. Super easy. 저처럼 하시면 돼요.
We have a song requested by this amazing 6477 Morning Groover. 우리 Morning Groover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This is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들어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 I want to see more, especially from our student morning groupers.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모닝 그룹들도 많이 이 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선모 이모가 알고 있어요.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Okay, morning group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은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고 있습니다. 티봉이와 함께 출연하고 있어요. So I'm appear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with 티봉이. 우리 티봉이 손잡고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So if you want to watch that,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continue to, just keep talk to me,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did have our topic today. 오늘 주제는요, 나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 멋진 나 시간입니다. What made you feel proud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우리 공대 오빠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아, 생각났다. 저는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을 당겼을 때, 아, 나 장난 아닌데? 하고 뿌듯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I feel like such a total boss and super proud when I managed to beat the estimated arrival time on my GPS.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그리고, sometimes your GPS change the route while you're driving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to somehow to pick the best route for you according to them. And they would be like, oh, actually, you might as well take a different route. But I sometimes don't really trust GPS, so I would just trust my own instinct and go my own way. And if I manage to arrive earlier, I feel so proud.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무슨 도로 상황을 반영을 하여가지고 다른 루트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가잖아요? 도착 시간이 막 줄어요. 아,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역시 기계 따위보다 멋진 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요즘 멋지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유, 엥? 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인바디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영어도 많이 까먹고, 말이 잘안 나오고, 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기록 인스타 계정도 따로 만들고, 일도 더 잘해보려고, 자료 찾아보고, 영어 잘해보려고 어플로 공부하는 시간, 나 자신 멋지다고 하고 싶네요. 힘내라, 나 자신아! 라고 해주셨어요. I don't think I feel very cool these days. I feel like I'm not doing great at work, and even though I don't exercise hard, I'm just not satisfied with my in-body results. My English has rusty too, so the words don't really come out smoothly. Everything feels so half-baked, but still, I want to tell myself that I'm an awesome person for creating a separate Instagram account to track my workouts and everything. 아, 이게 체육부장님께서 너무 완벽주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걸다 100%로 할수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But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from the other's perspective, you're actually doing a great job. Like, you're doing all these multiple different tasks each and every day, and you're continuing to do that. You never give up on anything. 중간에 포기라는 걸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심지어 포기를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분으로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걸 잘하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체육부장님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 운동 보내는 와중에 수다 떠는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혼자 운동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호우, 너무 멋지신데. 아우, 체육부장님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네. 가끔씩 이제 아드님이랑 데이트도 좀 즐기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on everything.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출첵해서 멋진 나.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hink about. 티봉아, 이제 출첵은 그냥 당연한 건가 봐. 썸머 누나가 반응이 없어, 훅. 뭔가 근사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모닝그루브를 알바 뛰고 있는 나. 아니, 우리 알바생분들 모두 너무너무 멋지죠? 모고에서 알바해서 멋진 Our Morning Groovers 참 멋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출첵하는 거 반기고, 여러분들 출첵 보내주세요. 와우! Good morn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반기는데, 나 억울해요. Okay. If it didn't feel enough, maybe it is my responsibility to give you bigger reaction.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큰 리액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한분한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와우 선셋 모닝 그룹 웰컴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레드 카펫 깔아드립니다. 컴온 무대로 나와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어쨌든 제 마음만큼은 그렇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I always feel really really appreciated by your messages. It really makes my day and it really determines my mood for the entire day.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열일 해주세요. 아셨죠? 때로는 악덕 사장님 같은 그런 썸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We've got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I can promise you and guarantee that. So I hope you stay tuned, okay?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reak. This is Deuce, 굴레를 벗어나.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옥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time for 코인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별처럼 짠모님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빵 모닝그룹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대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P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일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you're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팬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출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리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나이젠 VOS 함께하고계십니다 SG 워너비랑세트로들어줘야되거든요 VOS 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인...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우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썸머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차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몸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오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십니까 네 알고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파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 깨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3: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예예.

0: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en is that moment where you feel so proud about yourself after doing some little things? 스스로 좀 뿌듯했던 순간, 나 좀 멋진데? 싶은 순간 언제인가요? A new morning groover, 5356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6년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조선 열가정을 위해서 문구와 과자를 시청에 나눔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서로 각출하고 어떤 물건도 살지 행복한 고민도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첫째의 일주일 용돈은 2만 원, 중학생 아이의 일주일 용돈은 만 원. 감사하게 불평도 하지 않네요. 근사한 가족이죠?
1: For 6 years now, my kids and I have been donating stationery and snacks to 10 grandparent-headed families every Christmas through study hall. We all pitch in together and enjoy the happy dilemma of choosing what to buy. My high schooler gets 20,000 won a week and my middle schooler gets 10,000 won, but thankfully they never complain. Quite a wonderful family, right? What a wonderful family there. Feels like Christmas all over again.
0: 크리스마스에 딱 적당하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어쩌면 가족이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6년 동안 이렇게 또 예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법 공평하니까 불평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더 씀씀이가 많으니까 2만 원, 그리고 중학생 때는 만 원. 전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똑같이 2만 원을 주면은 고등학생이 불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nyways, looks like you have set a nice rule for your family members. 6년째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년째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또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네요. Oh my god. I don't know. It's only a few months left till we talk about Christmas. 제가 크리스마스를 제 생일만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때 또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So I hope you share this beautiful story for this upcoming Christmas too.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share good music tastes to everyone. So in that case, I request a song by Soran, 행복. I know, like looking at all the songs requested

That was Happy Song by Mellomangs,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uru, who said,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서관 지혜학교 3개월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 저 멋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강좌, 올해는 문학과 음악에 관한 강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서 좋아요 좋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Every single time I read a message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it makes me think that Happy Life Morning Groover has set the perfect nickname for herself, Happy Life, because it seems like she's just doing it all the time, enjoying her life, do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activities.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Happy Life를 보내고 계신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닉네임 참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I hope you enjoyed listening to the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0421, 우리 민줄리나마 모셨군요. Hello. 피디님, 영어 너무 잘하세요. 부러워요. 한글을 어떻게 그리 빨리 영어로 슉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어 스킬도 언어 스킬이긴 한데, yeah, you would have to have a good command in each languages, but I think it also has to do with your ability to focus and also It has to do with your brain activity too. 그러니까 집중력과 약간 뇌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칭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초집중을 해가지고 막 뇌를 막 이렇게 막 말랑말랑 움직여줘야 이제 언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peaking fluently in separate languages, I think it's quite different from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Anyways, 칭찬인 거죠?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I'm really trying. Marco Polo says, 15년이 지났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나 멋지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못 뛸 줄 알았는데 기어서 5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물론 일주일간 무릎이 아팠지만요. 그때가 그립네요. So even though 15 years have passed, it's when I completed a full marathon course that everyone said that it was impossible. 일주일 동안 무릎이 아플 만 했겠네요. 그럴 때는 저간이 싸리기 랩 죄송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풀코스 한번 떼보려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쉬운 줄 알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아주 콧대를 제대로 눌러주셨군요.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Yeah, no matter what anyone says, just go for it, right? And just like Marco Polo Morning Groover, you'll be able to pull it off and just brag about it to the people who has been skeptical about your decision. 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때 이 힘으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버티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라톤 풀코스도 떴는데 이걸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5558 뮤지컬 러버시죠. 오랜만에 굿모닝입니다. 출첵은 매일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뿌듯한 나 자신이라 저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출퇴근한 지 만 5년을 넘어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라 지치기 일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저. 좀 멋지죠? 오늘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소녀시대에 힘내 요청합니다. Ooh,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living in Seoul, it's so not easy to move from east to west. 그러니까 서쪽에 계신 분들이 동쪽으로 가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곡에 계신 분들이 잠실로 가는 거는 어떤 여행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서 또 이렇게 마곡 가려면 또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대요. I mean, it's the same Seoul area, but there's just this like big, huge psychological barrier between moving from east to west, I think. 공감하시나요? But anyways, 뮤지컬 러버께서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Why not, right? 뭐 남들이 이렇다고 한들 내가 출퇴근 이렇게 하겠다는데 And you've been doing such a great job. 오늘 역시 또 이렇게 또 출퇴근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heer up, everyone! Don't get down.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don't get discouraged. Just cheer up, okay?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I'm going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소녀시대의 힘내. And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Morning Groovers. Goodbye.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아.

0: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1: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Seasons in the Sun, Westlife. I think that song is amazing. Really like a fine wine, don't you think? Yes.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2nd, and time is 10:05 and 30 seconds.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er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또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고요. We also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 번 방송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방송은 오늘 6시. 두 번째는 내일 새벽 2시입니다. And we also have a archive,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어제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추석 연휴 분위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Compared to yesterday, it feels like we are one step closer to the 추석 holiday today.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과 내일 제가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음악 게스트들을 이틀 연속으로 모시게 됩니다. As I previewed yesterday, I may be pushing myself a little bit with this one because I have a musical guest joining me for 2 days in a row starting today. 오늘은 동요계 베테랑 친구들이자 또 뮤지컬계의 이 꿈나무인 두 초등학생 친구를 모셨는데요. 이 두 친구가 또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So today, as a starter, we have two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ining us. They are already veterans in the world of children's music.

Jong-yo, and also rising stars in the musical theater. And they are a very close friend as well. 이 친구, 친구 얘기를 하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나이가 하나 둘씩 더 들어가니까 연휴가 다가오면서 특히 옛날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I don't think I was like this when I was younger, but as I get older, holidays have a way of bringing old friends back to mind, especially those I haven't spoken to in a very long time. 특히 이제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절 친구들과는 이 추석이 아닌 Thanksgiving 그 holiday 때 추억들이 특히 생각이 납니다. You know, I spent my teen years and my school years in the U.S. So instead of 추석, my memories take me back to Thanksgiving, which is you know American equivalent of 추석. 그때는 이 타국에서 외로워서 그랬는지 특히 한국인 친구들끼리 좀 더 이제 똘똘 뭉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Maybe because I think we were far from home back then and sometimes felt a little more lonely, I guess. I remember my Korean friends especially, you know, sticking together even more closely during holidays.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련한 기억들인데요. Those memories feel quite distant now, but also very warm for sure.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친구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How about you? Is there an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the holidays come around? I guess friends that you haven't talked to for years, 아무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꾸준히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덜하겠죠. 하지만은 그 소식이 끊긴 지 굉장히 오래된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였던 간에 이 소식이 오랫동안 끊긴 친구들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혹시 생각나는 명절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면은 혹시 이번 명절 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I think we all have contacts of those friends.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It's not like, you know, we don't know how to get in touch with them, you know, due to lack of a contact number or whatnot, right? 생각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마음이 그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특히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추석 때 연락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친구였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lk about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holidays like this one, 추석 comes around, 명절 때 기억나는 친구들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3, 4부에 아이 뮤지컬 게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으로 I'll take your song request as well. Let us know what song you want to listen to today. Mariah Carey입니다. Anytime you need a friend.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Mariah Carey, Anytime You Need a Friend was the song that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pre-Chuseok vibe all over the place, I think.
4: 명절 하면 또 이제 명절 자체도 좋지만 쉬니까요, 그죠? 근데 이 명절이 분위기가 참 좋죠.
3: The anticipation of the holiday is even better than the holiday itself sometimes because many of you might have to kind of work on the during the holidays.
4: 요즘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요리도

0: 제로 제로 위 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위쇼쇼!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위쇼쇼!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위쇼쇼! MG 새마을금고 보험

Two-Door Cinema Club, Changing of the Seasons was the song you heard. So let's get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kitchen님's 2624님께서는 저는 만나고픈 친구들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각자의 삶에 바빠 만남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게 되어 일상의 만남을 못하게 된 친구들, 대학 직장, 예전 동생, 교회 친구들 모두 친구 아이가 하며 이렇게 영화 친구 목소리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주셨는데 Did I do it right? 연락해서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이육이사님 says, I actually have a kind of a bucket list of friends I love to see again. There's no particular reason we lost touch. We just got busy with our own lives and somehow drifted out of each other's everyday circles. You know, friends from colleg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3: it! 1012 1013 1013 1012 1013 1013 1013 TBS.
4: Drop it!
3: B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t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또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이고요. 각 문자 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ny simple messages. We love them, so please keep them coming in. So we've been talking about, in light of this Chuseok holiday, old friends that we haven't been in touch, 옛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연락이 끊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Whatever the reason is,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추석을

빌미로 한번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Let's get to a message. 메시지 하나만 더 소개하고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보냈던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라 다리 굵어진다고 걱정하는 친구들, 또 운동장 건너편에 있던 남자 고등학교랑 거울로 서로 햇빛을 반사시키며 두근거려 했던 친구들.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과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친구들이 모두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가 항상 스펙터클하고 즐거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저희 반을 관리, 지도하시기가 제일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모여서 공연 비디오 보며 같이 춤추고 따라 불렀던 노래 신청하고 싶네요. Interesting story. So 1033님 says, it's my middle school friends, one of the most turbulent years that I spent. And our school was on the top of a hill. So I remember my friends worrying that, you know, walking up the hill every day would make their legs thicker. And there was a boys' high school across the schoolyard. So we would use those little mirrors to reflect the sunlight toward them and get all excited when they responded. 그렇군요.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 So our class was an interesting mix. We had some very academically driven ones and ones that were more interested in fashion. And somehow everyone got along very well. So I want to request a song that we used to listen to and used to dance t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New Kids on the Block 그 세대이시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 세대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햇빛 반사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던데.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의 신청곡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저는 그때 공부에 치중하던 그런 시절이라 잘 이런 노래도 잘 모르고요. Anyways, well, as we are waiting for our young guest, elementary schoolers, actually, a couple of them, we're already getting messages. 4465님께서 사랑스러운 세윤, 아진 배우, 화이팅! 두 분이 팬이 상당합니다. And also from YouTube, 싱연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진, 세윤 배우, 화이팅! 너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세린 황 러블리 says 예쁜 천사들의 목소리 너무 기대돼요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Yes, I a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se two young actresses. So,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은 두 친구 만나 볼까요? 아마 두 친구들도 다 이제 들어봤던 연습해 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Frozen 사운드트랙에서 골라봤습니다. 크리스틴 벨, 이디나 맨젤이 부르는 곡이죠. For the first time and forever.

0: happens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꽃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네. 세윤이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네.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아하, 그런 공감.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네.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you just hear what I said? 응? 내가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네.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0: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 답변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 주길 바랄게요.
1: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1: 저희 동네.
2: 커피숍.
1: 아니 근데
2: 저희
1: 아진이네 동네
2: 커피숍.
1: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 프로미스.
0: Two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몬스터 뭐?
1: 그 누구였지? 너 아현
2: 베이비 몬스터.
1: 몬스터 아현.
0: 아니, 아직, 뭐,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1: 아유리.
0: 김아율,
1: 율.
0: 아유리.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래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1: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1: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1: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1: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Yes.
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박세윤 친구, 오늘도 맑은 구름 세탁소. 참 우리가 무대를 큰 무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I wish that we had a bigger stage so that they could do their 무용 and dancing and everything.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와 전혀 안 떠는데 진짜 동요의 베테랑일 것 같은데 우리 아진 친구 어떻게 들었나요? 친구의 무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2: 일단 연습 네. 같이 부르는 곡 연습할 때 한번 네. 듣긴 했는데 네. 그때도 물론 잘했지만 네. 세윤이는 네. 역시 실전파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잘 봤어요.
1: 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귀엽게 잘 봤고요. 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곡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메시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 곡이 하나였는데 Greatest Showman의 곡입니다. 거의 수록곡인데요.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0: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이영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필
6: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7: 으쌰으쌰!
6: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7: 으쌰으쌰!
6: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7: 으쌰으쌰!
6: MG 새마을금고 보험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 명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분명히 두 친구 역시 이제 동요 무대 또 뮤지컬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0: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Okay, take a deep breath and eat some candy and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세윤 친구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떨리기보다는 신나고 너무너무 설레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안 왔어요.
1: 아, 정말요? 그럼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잠든
2: 어제
1: 것 같아요?
2: 11시 반.
1: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0: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말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근데
1: 입봉작.
2: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1: 엄청
2: 했었는데,
1: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게 맞나요? 친해진 거죠, 그때.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된것 같은데, 뮤지컬 말리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0: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0: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그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윤 친구는 이제 다른 역을 한 거죠. 그죠?
1: 천지연.
0: 같은 역. 같은 역을 했는데 몇 명이 그러면 말리 역을? 어린 말리? 세 명이서.
1: 3명이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 부분을 들려줄 수 있나요?
1: 저는 나와 나만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들려주세요.

0: 네.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입장료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분께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이

0: 해본 적 있어?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아,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아,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도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린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해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하,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0: 놀랐어요, 지금.
1: 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그쵸.
1: 더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원은 아니죠, 그럼.
1: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1: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2: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2: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면. 와, 감사드립니다. 김하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안 해봤어요?
1: 산책 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종류.
0: 이렇게 막 장장장장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렇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2: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0: 그래요?
2: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0: 네.
2: 하던 적.
0: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네. 이제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음성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2: 네.
0: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드릴게요. 그 위에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2: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0: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
0: 이 10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 한 거 맞나요?
1: 네.
0: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1: 네.
0: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 딴 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1: 일단 저는 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런 아이돌도 되고 싶고 이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0: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2: 저도 아진이처럼 네.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네. 연기할 때가 가장 네. 행복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요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1: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0: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네. 말하는 거죠. 네.
1: 그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말리라는 작품이 진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오열했었는데 그때
0: 오열.
1: 너무 기억에 남아요.
0: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그런 기억이 남는데요.
0: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불렀었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0: 너무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2: 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같이 인사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연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동우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4: 소리?

0: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6: 위제로
5: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6: 위제로
5: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That was Maroon 5 featuring SZA, What Lovers Do. Good morning, everyone. 꼭 엄청나고 막 대단한 걸 해야만 스스로 멋지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죠. 출근한 나, 운동한 나, 죽는 구매를 참은 나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0: 인정해줄 만하잖아요. Sometimes motivation, it starts with giving yourself some credit. Not for being perfect, just for showing up and doing the small things right. So what is something ordinary you did recently that made you think, okay, this is not bad so after all?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장착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나 자신. Amazing me for listening to this amazing radio morning groove and also checking in. 벌써부터 대단하고 멋진 모닝 그루버들이 제 눈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제 눈 안에 잠금. Alright,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go ahead and check out your messages.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요 저요 저 왔어요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Ben Spiro says, hello from Europe. How's the weather in Europe these days? Always you report about the weather conditions in Europe. I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안녕하시고요. Dr. Paper, rock and roll 모닝 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한결같이 오셨어요. Hello, hello.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one of our newly morning groovers, 호박맨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Hello, 우리 배송반장님, good morning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가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It really feels like early autumn this morning right now. It feels so amazing. The air seems to be pretty clear. 모처럼 좀 가을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아침이죠. 근데 또 오늘 기온이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Watch out for that big, big temperature difference, morning groovers. It's pretty dynamic. It's like having three seasons in one day. 막 아침에 춥다고 착각하고 외투 입고 한 12시쯤 나가잖아요. 막 그렇게 더운지 진짜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들. 해가 뜨겁기 때문에. We are in that cycle again, morning groovers. 요즘에 그런 날씨 변동 기간이어가지고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8636 morning groover, 늘 응원합니다. 운전 중에 갓길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You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single message after parking on the side road. Well, thank you for that courage. Thank you for making that time. 이렇게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진심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It feels authentic to be able to invest just a little bit of your time for doing something for other people, even if it has to be a single minute. 우리 8636 모닝 그룹어 너무 감동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문자를 갑자기 보내시게 되셨을까요? Like what made you feel like sending in a message all of a sudden? 7222 모닝 그룹어 also says, 2년을 넘게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메시지 보내고 오늘 출첵도 처음 해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productive한 생산적인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7222 has been listening to this show for 2 years, but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message, and this is their first time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So I wonder what motivated you. It's not like we give out any gifts, so what made you send in a message?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8636 모닝 그룹 7222 모닝 그룹 왜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웃기죠? 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또 막상 보내니까 왜 보내냐고 막 따지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하나에 저는 막 춤추고 막 진짜 막 오페라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making my day extra excited already. This is only like 7:10 in the morning and I'm extra extra hype.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 텐션 제가 쭉쭉쭉 앞으로 2시간 동안 끌고 가도록 할게요. So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be maintaining this energy just for you, morning groovers. Just for our cute, lovely morning groovers. Okay? 여러분들 준비됐죠? 우리 한번 MG Q&A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윤 감독님 MG Q&A, Q!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0: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m going to be asking you an important question today. It's time for you to listen, think, and get your fingers busy to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열심히 귀로 듣고 또 뇌로 열심히 생각하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아침에 오만 감각을 마구마구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을 생각 여러분들이 이 기회 삼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You'll be able to think about certain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while you're carrying on with your ordinary daily life, okay? So this is going to make your daily, mundane daily life a little bit more interesting, okay? So let's go. Listen up. 오늘은요, 뭐뭐 해서 멋진 나에 관한 사연을 받아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나 자신 좀 멋지지 않나? 나 좀 멋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뭐 회사 동료들이랑 평소 이런 얘기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Only on Morning Groove. This is like the kind of conversation that you can only share on Morning Groove, okay? So tell us one small thing you did that made you feel proud of yourself, okay?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big.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like, oh, finally I got a promotion. I feel so proud. No, no, no, no, okay? Share one little thing that mad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okay? One little thing,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give you an example. Well, when it comes to, you know, living in an apartment, you always have to dispose your trashes, right? Recycle, actually. So, yeah, I went downstairs yesterday to recycle everything, plastic, some paper boxes and everything. And I could see some people just trashing out those recycled stuff just on the ground without even following the rules. But I managed to still not follow by their routines and just divide everything perfectly and recycle perfectly. 이 특히 박스 말이죠. 이걸 반드시 좀 귀찮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쌓아놔야 돼요. 근데 어제가 분리수거를 수거하기 직전 날인지 박스를 그냥 그대로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묻어갈 수 있었겠죠, 솔직히. I could give myself some free ride and just throw my box like that and stack it up. But I did not do that. 저는, 아니야. 정말 투철하게,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박스를 이렇게 좀 고이고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았답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냥 제 자신이 멋지게 느껴졌는걸요. And also, this morning, on my way to work, you know, when you get to work this early in the morning, you don't get to see many cars on the road, especially if you drive in a neighborhood.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상암동 가까이 왔는데, it was red light, and the car right in front of me just went on.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굉장히 작은 골목인데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미동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쭉 기다렸어요. 당연한 걸 왜 자꾸 멋지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사람 없다고 사람 You know when nobody's around it's I don't know why. Maybe it triggers people to not follow any rules.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 분리수거 하는데 이게 경비 아저씨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when nobody's around, like there would be some people just throwing off their trash out of nowhere.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없고 지금 여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빨간 불인데 난 급하니까 빨리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룰은 룰입니다. Rules are rules for me. 그래서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나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 말이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뭐뭐해서 멋진 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little mission.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eghan Trainor. Me too!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 또 헐레벌떡 아침에 출석 체크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상민님, 영에이지, 우리 반장님, 선셋 모닝 그루버, 그리고 제임스 모닝 그루버 모두 반가워요. 모닝 그루버예요. 저는 썸머예요.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연차로 쉬는데 생방송 들으려고 일어났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While you're having your day off today and you managed to wake up early this morn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마치 우리 별초롱짱님의 슈가 같은 방송 모닝 그루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림 소리 시그널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출근해야 돼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슈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모닝그루브는요. So if you happen to be on your way to work, just consider this as your little 2-hour of vacation. 슈가 같은 모히또 휴양지 같은 모닝그루브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모처럼 쉬는 날일 텐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You know, if you are a worker, if you work every single day, you know, habits really force you to wake up at the same hour, even though you get a day off. 우리 KD Pro 1004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이요. 가끔씩 제 방에 있던데 왜 그런지요? 생방이 좋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y do you have reruns sometimes? Because I prefer live broadcast. 저 역시도 너무 생방 좋고 좋아하거든요. 왜 있을까요? 바로 이 TBS의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조금 밝게 얘기해봤어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돈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주 3회만 생방송을 일단 하고 있어요. So until things get settled and normalized, this is how we're gonna be doing our broadcast. I'm so sorry to let you down.

시작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열심히 해서 B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드민턴 치면서 가끔은 안세영 같은 플레이가 저도 모르게 나올 때 그때 제 자신에 취합니다. 멋져, 치안이송! So they are proud about themselves because they are able to improve on their badminton skills. They've been playing their badminton for a couple of years, for almost 10 years actually. That's a long, long time. 아, 그러니까요. 가끔씩 뭔가 좋은 서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백핸드로 콱! 이렇게 칠 때, 나 이거 완전 안세영이잖아?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는 배드민턴 친지뭐한 7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이씨거든요. 이세영 선수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뿌듯하죠. So I get what you're talking about. 배드민턴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어요? 테니스 모닝 그룹어 알려주세요. 3267 얼짱님께서 오늘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올려봐요.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요. 안 어울리면 나중에라도 틀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DJ Ba has picked this song for you to play. 지금 바로 틀자고 하셔가지고 This is from the 90s. 역시 우리 바구니 팀장님의 취향을 저격하신 건가요? Let's have a listen to this nice good old throwback. 여러분들 감성에 젖는 시간입니다.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We're live and it got me curious. Who else is here? 우리 무늬무늬 질문이 굿모닝 그룹어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께서 어제 퇴근길 올림픽대로에서 택시 등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려서 구조 요청 신호라고 판단해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도 그 신호가 구조 요청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고 보시면 신고하세요. So yesterday on my way home from work, I saw a taxi light blinking red on the Olympic Expressway highway and I realized that it was an SOS signal and called 112. The police confirmed that it indeed was a request for help. So if any of you see that signal, please make sure to report it too. Good job. 이런 나 신고 정신 투철한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택시 지붕에 있는 그 택시 봉 있잖아요. 택시 불 그게 빨갛게 나오면은 신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So look at us learning something new thanks to our 호박맨 모닝 그룹어.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께서 어떤 아이템을 딱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익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호박맨 모닝그룹어 감사합니다. You did a fabulous job.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사소한 행동을 했지만 제법 멋진 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연 오늘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So what made you feel proud, morning groovers? Brag about yourself just a little bit. Not about something big, about something very, very small,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radio,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KD 프로 천사 모닝 그룹어가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헬스장에도 못 간 날에는 집에서라도 홈트한 날 좀 뿌듯하게 느껴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re feeling extremely exhausted and tired, if you didn't manage to go to the gym and if you still manage to work out at home, yeah, you feel pretty cool about yourself. Absolutely, because at least you got something done. I don't know why,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feels so unproductive if I just lay down in bed. 저도 밖에 못 나가서 러닝 못하거나 운동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요가라도 합니다. And it feels great. 마지막에 저는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주로. 요가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아서 I started to do yoga at home and I've been doing that for like 2 years already. 벌써 2년 정도 됐네.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영상을 끄게 되잖아요. If you're feeling tired and suddenly don't feel like it,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turn off the screen and just not continue. But I have never ever done that before. And I feel pretty cool about myself for doing that too.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시간짜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 사바하사나랑 막 호흡 세 번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at the very end part of the video, it actually shows you some great inspirational quotes. 마지막 영상 부분에 막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명언 같은 것들도 띄워줘요. 그것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이제 되새기고 아 나마스테 이러면서 끝납니다. And it feels really great.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든 밖에서 운동을 하든 뭐든 완벽하게 끝내면 그거 자신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get thinking!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개주 선발이 있나 봐요. 빨리 토스트 먹고 학교를 가겠다고 하네요. 연습해 보려고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그 홀랜드 응원가 신청하신 것 같은데 홀랜드 딴딴딴딴딴 한동안 제 알고리즘을 지배했었습니다. 약간 그 노래 틀고 비장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셨나 봐요. But we don't have that song in the system, so we might as well play this one for you. I'll be back after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Red Bone, Come and Get Your Love.

0: Here it is. I have it all, Morning Groovers. I've got everything, all of love that you need. So come on and get your love from Morning Groove.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Morning Groove입니다. 되게 사기꾼 같은 멘트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s, hopefully, that you're listening to. We're live in the studio, and I am so happ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right now. 우선 코코 모닝 그루버 등장하셨습니다. 두둥. 하진 모닝 그루버도 오셨네요. 두둥. 이 효과음 뭐지? Welcome to the program. Keep leaving your check-in messages so that I can see who else i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Now, today's topic is about self-love, everybody. Just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just see how beautiful you are, okay? 여러분들, 오늘은 나 당신을 막 칭찬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대단한 걸로 칭찬하는 시간 아니고요. 작은 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순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해서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볼 거예요. 이게 톤이 약간 나, DJ 바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바, 나, DJ 바 이렇게 하면은 하트 이모티콘 붙여줘야 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So ye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feel so proud.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1743 Morning Groover says 저희 아파트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요. 저는 박스를 전부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고 정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박스를 그냥 들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테이프도 하나도 안 떼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박스를 드리면서 조금 뿌듯했답니다.
1: So today is recycling day at our apartment complex, so I stripped off all the tape and shipping labels from my boxes before taking them out. Right as I was heading out, I saw someone bringing their boxes down completely unprepared. So giving my neatly prepared boxes to the security guard made me feel quite proud of myself.
0: 그러니까요.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건데 분리수거 같은 거 아, 난 그래도 저들과 동요되지 않고 내 갈 길 가서 난 제대로 할 거야. 이럴 때 스스로가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과 막 차별되는 사람 같고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분리수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할 때가 뭐냐면 저는 늘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인데 약간 하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경비원들께서 이렇게 매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like they would stare at me while I'm recycling. And it makes me feel really nervous. 전 알아서 잘 할 건데 괜히 그럴 때 조금 뭔가 억울하고 나 잘 하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계실 때 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they're just doing their job. 우리 5500 모닝그룹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유아교육 간 거를 후회했는데요. 지금은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유치원 특강 강사밖에 없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Yeah, you first regretted about your major when you majored in children's education, but now you consider it your best decision ever because while raising your 7-year-old kid, you're able to work as freelance. Amazing, right? 이렇게 또 잘못한 선택은 결국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참 이게 대학교 때 전공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Like, how would you know what you exactly want for your life when you've been only living for 20 years studying? 공부만 하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못 해보고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좀 겪어보고 지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너무 또 이렇게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5500 모닝 그루버. 비슷한 사연이 또 왔는데요. We have a similar message. 6477 Morningviewer said, 저는 2001년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21년째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문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셨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결정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I entered the military academy back in 2001 to become an officer and have been walking the path of a soldier for 21 years now. Back then, the doors had only just opened to female cadets, so my parents were deeply worried, but looking back, it was the bravest and best decision I have ever made in my life.
2: 와, 진짜 멋지시다. 여자 군인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흔하게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고할 부분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Because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big major decisions in life, we need some reference.
2: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0: Because it's just convenient that way. You can basically read through the things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and maybe consider that to make a major life decision for yourself. But you must have not had that at all back then, back in 2001. But still, you have considered that as your best decision in your life.
2: 그러니까요. 이게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 중대한 인생 결정,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쭉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후회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렇게 말한 나 제법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멋진 나에 대해서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0: So boast about yourself. Brag about yourself about anything. Anything that's little or big. Okay, just go for it. Morning Groovers, super easy. 저처럼 하시면 돼요. We have a song requested by this amazing 6477 Morning Groover.
2: 우리 Morning Groover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0: This is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선모이모가 알고 있어요.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Okay,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은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고 있습니다. 티봉이와 함께 출연하고 있어요. So I'm appear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with 티봉이. 우리 티봉이 손잡고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So if you want to watch that,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EFM, TBS EFM YouTube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continue to, just keep talk to me,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did have our topic today. 오늘 주제는요, 나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 멋진 나 시간입니다. What made you feel proud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우리 공대 오빠 모닝그룹업계에서는요, 아, 생각났다. 저는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을 당겼을 때, 아, 나 장난 아닌데? 하고 뿌듯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I feel like such a total boss and super proud when I managed to beat the estimated arrival time on my GPS.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그리고, sometimes your GPS change the route while you're driving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to somehow to pick the best route for you according to them. And they would be like, oh, actually, you might as well take a different route. But I sometimes don't really trust GPS, so I would just trust my own instinct and go my own way. And if I manage to arrive earlier, I feel so proud.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무슨 도로 상황을 반영을 하여가지고 다른 루트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가잖아요? 도착 시간이 막 줄어요. 아,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역시, 기계 따위보다 멋진 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아요. 우리 체육 부장님, 저는 요즘 멋지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유. 엥? 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인바디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영어도 많이 까먹고 말이 잘안 나오고 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기록 인스타 계정도 따로 만들고 일도 더 잘해보려고 자료 찾아보고 영어 잘해보려고 어플로 공부하는 시간 나 자신 멋지다고 하고 싶네요. 힘내라 나 자신아 라고 해주셨어요. I don't think I feel very cool these days. I feel like I'm not doing great at work, and even though I don't exercise hard, I'm just not satisfied with my in-body results. My English has rusty too, so the words don't really come out smoothly. Everything feels so half-baked, but still, I want to tell myself that I'm an awesome person for creating a separate Instagram account to track my workouts and everything. 아, 이게 체육 부장님께서 너무 완벽주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걸다 100%로 할수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 멋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But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from the other's perspective, you're actually doing a great job. Like, you're doing all these multiple different tasks each and every day, and you're continuing to do that. You never give up on anything. 중간에 포기라는 걸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 심지어 포기를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분으로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걸 잘하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체육 부장님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 운동 보내는 와중에 수다 떠는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혼자 운동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호우, 너무 멋지신데. 아우, 체육부장님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네. 가끔씩 이제 아드님이랑 데이트도 좀 즐기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on everything.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출첵해서 멋진 나!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티봉아, 이제 출첵은 그냥 당연한 건가 봐. 썸머 누나가 반응이 없어, 훅. 뭔가 근사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만 새벽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모닝그루브를 알바 뛰고 있는 나. 아니, 우리 알바생분들 모두 너무너무 멋지죠? 모고에서 알바해서 멋진 Our Morning Groovers 참 멋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출첵하는 거 반기고, 여러분들 출첵 보내주세요. 와우! Good morn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반기는데, 나 억울해요. Okay, if it didn't feel enough, maybe it is my responsibility to give you bigger reaction.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큰 리액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한분한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와우 선셋 모닝 그룹 웰컴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레드 카펫 깔아드립니다. 컴온 무대로 나와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어쨌든 제 마음만큼은 그렇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I always feel really really appreciated by your messages. It really makes my day and it really determines my mood for the entire day.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열일 해주세요. 아셨죠? 때로는 악덕 사장님 같은 그런 썸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We've got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I can promise you and guarantee that. So I hope you stay tuned, okay?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reak. This is Deuce, 굴레를 벗어나.

time for Koi 노래방. Let's go! 여러분, 들 Koi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처럼 짠 분이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use. La la la together. La la la.

새빵 모닝그룹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oney.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중에서 썸머를 처음 보면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썸머 PD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리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D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DG 워너비.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I act normal. 평생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몸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보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t to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타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en is that moment where you feel so proud about yourself after doing some little things? 스스로 좀 뿌듯했던 순간, 나 좀 멋진데? 싶은 순간 언제인가요? A new morning groover, 5356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6년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조선 열가정을 위해서 문구와 과자를 시청에 나눔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서로 각출하고 어떤 물건도 살지 행복한 고민도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첫째의 일주일 용돈은 2만 원, 중학생 아이의 일주일 용돈은 만 원. 감사하게 불평도 하지 않네요. 근사한 가족이죠? For 6 years now, my kids and I have been donating stationery and snacks to 10 grandparent-headed families every Christmas through study hall. We all pitch in together and enjoy the happy dilemma of choosing what to buy. My high schooler gets 20,000 won a week and my middle schooler gets 10,000 won, but thankfully they never complain. Quite a wonderful family, right? What a wonderful family there. Feels like Christmas all over again. 크리스마스에 딱 적당한, 적합하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어쩌면 가족이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6년 동안 이렇게 또 예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법 공평하니까 불평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더 씀씀이가 많으니까 2만 원, 그리고 중학생 때는 만 원. 전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똑같이 2만 원을 주면은 고등학생이 불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nyways, looks like you have set a nice rule for your family members. 6년째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년째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또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네요. Oh my god. I don't know. It's only a few months left till we talk about Christmas. 제가 크리스마스를 제 생일만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때 또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So I hope you share this beautiful story for this upcoming Christmas too.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share good music tastes to everyone. So in that case, I request a song by Soran, 행보. I know, like looking at all the songs requested by you, Benny, I can see that you have a really wide range of knowledge when it comes to K-pop. You don't just send in K-pop music, but you are able to send in those oldies but goodies. And also some of the songs that I really never got to think about at all. So how are you picking up all of these knowledges? 우리 베니 모닝 그루버가 필리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K-pop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So you should definitely feel proud about that. Go brag to your friends in the Philippines and say that I know K-pop. Because you can certainly do that for sure. You totally deserve it. Okay, so this song is requested by our K-pop expert, Morning Groover Benny, 소란 행복.

That was Happy Song by Mellow Mangs,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oover, who said,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서관 지혜학교 3개월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 저, 멋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강좌, 올해는 문학과 음악에 관한 강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서 좋아요, 좋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Every single time I read a message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it makes me think that Happy Life Morning Groover has set the perfect nickname for herself, Happy Life, because it seems like she's just doing it up all the time, enjoying her life, do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activities.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Happy Life를 보내고 계신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닉네임 참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I hope you enjoyed listening to the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0421, 우리 민줄리나마 모셨군요. Hello. 피디님, 영어 너무 잘하세요. 부러워요. 한글을 어떻게 그리 빨리 영어로 슉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어 스킬도 언어 스킬이긴 한데, yeah, you would have to have a good command in each languages, but I think it also has to do with your ability to focus and also It has to do with your brain activity too. 그러니까 집중력과 약간 뇌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칭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초집중을 해가지고 막 뇌를 막 이렇게 막 말랑말랑 움직여줘야 이제 언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peaking fluently in separate languages, I think it's quite different from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Anyways, 칭찬인 거죠?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I'm really trying. Marco Polo says, 15년이 지났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나 멋지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못 뛸 줄 알았는데 기어서 기어서 5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물론 일주일간 무릎이 아팠지만요. 그때가 그립네요. So even though 15 years have passed, it's when I completed a full marathon course that everyone said that it was impossible. 일주일 동안 무릎이 아플 만 했겠네요. 그럴 때는 도가니 싸리기 랩랩 죄송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풀코스 한번 떼보려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쉬운 줄 알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아주 콧대를 제대로 눌러주셨군요.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Yeah, no matter what anyone says, just go for it, right? And just like Marco Polo Morning Groover, you'll be able to pull it off and just brag about it to the people who has been skeptical about your decision. 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때 이 힘으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버티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라톤 풀코스 뛰었는데 이걸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우리 5558 뮤지컬 러버시죠? 오랜만에 굿모닝입니다. 출첵은 매일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뿌듯한 나 자신이라. 저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출퇴근한 지만 5년을 넘어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라 지치기 일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저. 좀 멋지죠? 오늘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소녀시대에 힘내 요청합니다. Ooh,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living in Seoul, it's so not easy to move from east to west. 그러니까 서쪽에 계신 분들이 동쪽으로 가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곡에 계신 분들이 잠실로 가는 거는 어떤 여행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서 또 이렇게 마곡 가려면 또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대요. I mean, it's the same Seoul area, but there's just this like big, huge psychological barrier between moving from east to west, I think. 공감하시나요? But anyways, 뮤지컬 러버께서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Why not, right? 뭐, 남들이 이렇다고 한들, 내가 출퇴근 이렇게 하겠다는데. And you've been doing such a great job. 오늘 역시 또 이렇게 또 출퇴근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heer up, everyone! Don't get down.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don't get discouraged. Just cheer up, okay?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I'm going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소녀시대 힘내. And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Morning Groovers. Goodbye.

0: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Seasons in the Sun, Westlife. I think that song is amazing, really like a fine wine, don't you think? Yes.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2nd, and time is 10:05 and 3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en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And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for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to us.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또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고요. We also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 번 방송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방송은 오늘 6시. 두 번째는 내일 새벽 2시입니다. And we also have a archive, 다시 보기 or 다시 듣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어제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추석 연휴 분위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Compared to yesterday, it feels like we are one step closer to the 추석 holiday today.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과 내일 제가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음악 게스트들을 이틀 연속으로 모시게 됩니다. As I previewed yesterday, I may be pushing myself a little bit with this one because I have a musical guest joining me for 2 days in a row starting today. 오늘은 동요계 베테랑 친구들이자 또 뮤지컬계의 이 꿈나무인 두 초등학생 친구를 모셨는데요. 이 두 친구가 또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So today, as a starter, we have two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ining us. They are already veterans in the world of children's music, 동요, and also rising stars in the musical theater. And they are a very close friend as well. 이 친구 얘기를 하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나이가 하나 둘씩 더 들어가니까 연휴가 다가오면서 특히 옛날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I don't think I was like this when I was younger, but as I get older, holidays have a way of bringing old friends back to mind, especially those I haven't spoken to in a very long time. 특히 이제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뭐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절 친구들과는 이 추석이 아닌 Thanksgiving 그 holiday 때 추억들이 특히 생각이 납니다. You know, I spent my teen years and my school years in the US. So instead of 추석, my memories take me back to Thanksgiving, which is, American equivalent of 추석. 그때는 이 타국에서 외로워서 그랬는지 특히 한국인 친구들끼리 좀 더 이제 똘똘 뭉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Maybe because I think we were far from home back then and sometimes felt a little more lonely, I guess. I remember my Korean friends, especially sticking together even more closely during holidays.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련한 기억들인데요. Those memories feel quite distant now, but also very warm for sure.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친구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How about you? Is there an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the holidays come around? I guess friends that you haven't talked to for years, 아무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꾸준히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덜하겠죠. 하지만은 그 소식이 끊긴 지 굉장히 오래된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였던 간에 이 소식이 오랫동안 끊긴 친구들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혹시 생각나는 명절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면은 혹시 이번 명절 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I think we all have contacts of those friends.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It's not like, you know, we don't know how to get in touch with them, you know, due to lack of contact number or whatnot, right? 생각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마음이 그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겠네요. 그죠? 하지만 특히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추석 때 연락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친구였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lk about old friend who comes to mind whenever holidays like this one, 추석 comes around, 명절 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3, 4부에 아이 뮤지컬 게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으로 I'll take your song request as well. Let us know what song you want to listen to today. Mariah Carey입니다. Anytime you need a friend.

감사드립니다. 이유기사님. 이번 추석 시즌 때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지. 영화 수록, 친구 수록곡이죠. 신청 같이 해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Robert Palmer. This is a bad case of loving you.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We have a live stream of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또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이고요. 각 문자 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ny simple messages. We love them. So please keep them coming in. So we've been talking about, in light of this Chuseok holiday, old friends that we haven't been in touch, 옛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연락이 끊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Whatever the reason is,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추석을 빌미로 한번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Let's get to a message. 메시지 하나만 더 소개하고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보냈던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라 다리 굵어진다고 걱정하는 친구들. 또 운동장 건너편에 있던 남자 고등학교랑 거울로 서로 햇빛을 반사시키며 두근거려 했던 친구들.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과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친구들이 모두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가 항상 스펙터클하고 즐거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저희 반을 관리, 지도하시기가 제일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모여서 공연 비디오 보며 같이 춤추고 따라 불렀던 노래 신청하고 싶네요. Interesting story. So 1033님 says, it's my middle school friends, one of the most turbulent years that I spent. And our school was on top of a hill. So I remember my friends worrying that, you know, walking up the hill every day would make their legs thicker. And there was a boys' high school across the schoolyard. So we would use those little mirrors to reflect the sunlight toward them and get all excited when they responded. 그렇군요. 저희 반은 유독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패션. So our class was an interesting mix. We had some very academically driven ones and

0: and ones that were more interested in fashion, and somehow everyone got along very well. So I want to request a song that we used to listen to and used to dance t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New Kids on the Block 그 세대이시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 세대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햇빛 반사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던데.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33님의 신청곡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1: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저는 그때 공부에 치중하던 그런 시절이라 잘 이런 노래도 잘 모르고요. Anyways, well, as we are waiting for our young guest, elementary schoolers, actually, a couple of them, we're already getting messages. 4465님께서 사랑스러운 세윤, 아진 배우, 화이팅! 두 분이 팬이 상당합니다. And also from YouTube, 싱연님께서 사랑스러운 아진, 세윤 배우, 화이팅! 너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세린 황 러블리 says 예쁜 천사들의 목소리 너무 기대돼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es, I a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se two young actresses. So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그러면은 두 친구 만나볼까요? 아마 두 친구들도 다 이제 들어봤던 연습해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Frozen 사운드트랙에서 골라봤습니다. 크리스틴 벨, 이디나 멘젤이 부르는 곡이죠. For the first time and forever.

0: happens when two incredibly talented young singers become best friends? Today we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who might just have the answer. They may be young, but they've already gained plenty of experience on stage performing, growing, and work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And for this Chuseok holiday, they are joining us for a very special edition of Dongyo Weekly. Please welcome two wonderful guests and best friends, 김아진 and 박세윤. 김아진 친구, 박세윤 친구,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아저씨가 너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개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동요 무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그니처 소개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세 분부터 할까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천 신정 초등학교 5학년 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뵙게 된 노래꿈나무 김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스. 멋진데요. 연습했어요? Did you practice?
3: 네.
0: Of course. 두 친구가 일단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Best friends. You guys are best friends.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각자 나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좋아. 또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3: 진짜 좀 멋지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멋지고 든든한 사람?
3: 네. 그런데 네. 세윤이가 딱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0: 와.
3: 그리고 또 세윤이는 육학형 인간인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귀엽고 너무 네. 노래 잘하고 이제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뽑긴 어렵긴 하지만
0: 네.
3: 그래도 제일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겉으론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데
0: 네.
3: 이제 또 속으론 제가 학교에서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또 엄청 잘 공감해 주거든요.
0: 아하,
3: 그런
0: 공감.
3: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친구에 있어서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3: 그죠? 네.
0: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내가 방금 한 얘기 들었나? Did you just hear what I said? 응? 나 막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막 이렇게 내 고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친구인데
3: 네.
0: 공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와, 멋진 친구. 완벽한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세윤 친구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지금 좋은 얘기 다 해줬는데 세윤 친구는 아진 친구가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아진이랑 둘 다 노래 부르기, 춤추기, 연기하기를 다 좋아하니까
0: 네.
2: 그런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아진이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다 하니까 잘 통해서 만나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0: 와, 한 친구는 공감을 해주고 또 한 친구는 힐링의 시간. 완전 뭐 그 천국 같은 시간이네요. 둘이 만나면. 그렇군요. 와, 정말 I really envy you. 정말 부럽네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이 친한 친구가 된 지는 한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3: 1년도 안
0: 1년도 안 됐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친해진 친구인데
3: 네.
0: 그래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퀴즈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DJ 아저씨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 답변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답변이면은 that means that you know each other very well. 그죠? 다른 답변이면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도 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 없이 해주길 바랄게요.
3: 네.
0: 그러면은 공통점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세윤이와 아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답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3: 저희 동네
2: 숍. 아니 근데
3: 저희 동네
2: 아진이네 커피숍.
3: 동네 커피숍에서
2: 만났어요.
0: 그렇군요. 아,

0: 너무 어렸어, 이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세윤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세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2: 프로미스.
0: Two different person, promise, monster, 몬스터 뭐?
2: 그 누구였지? 너 아현
1: 베이비 몬스터.
0: 아니, 아직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그죠? One year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진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케이? 아진이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의 이름은? 하나, 둘, 셋.
2: 아유리. 율.
0: 율, 아유리. 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뮤지컬 또 동요를 같이 한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윤 친구 무대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불러줄 동요가 다 이번 해에 이제 발표된 그런 동요이거든요. 그래서 세윤 친구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첫 타자에서 조금 이렇게 막 떨리진 않나요?
2: 아니요.
0: 괜찮아요?
2: 네.
0: 표정 봐서는 전혀 떨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이 DJ 아저씨가 더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곡인지?
2: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16 대전 MBC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0: 오, 예.
2: 김승재 작곡가님의
0: 네.
2: 오늘도 맑음 구름 세탁소입니다.
0: 와.
2: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슬픈 기억들을 구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내용인데요. 저의 노래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햇살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박세윤 친구의 곡입니다. 오늘도 맑음 구름세탁소 김승재 작사, 작곡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Welcome back to 1012-1013. I'm your PD, DJ EQ. So we are with the two singing wizard, 두 분의 이 동요 요정, 또 뮤지컬 액트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와, 세윤 친구 노래부터 불렀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두 분이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팬이 생긴 걸까요? I guess from the musicals that you have done. 아무래도 뮤지컬 무대에도 섰기 때문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팬이 많은 것을 가끔 느끼나요?
1: 아니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훈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인터미션님께서는 심쿵심쿵 직관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김은혜님도 우리 세윤 배우님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이트 분, 사랑스러운 아진이도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서 떨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분명히 두 친구 역시 이제 동요 무대 또 뮤지컬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만은 여전히 떨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저런 방법 써보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네. 무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되니까 즐기고 오자라고 체면을 걸고 이제 발성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사탕 같은 거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Okay, take a deep breath and eat some candy and 그렇군요. 약간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세윤 친구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2: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떨리기보다는 신나고 너무너무 설레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0: 아, 정말요?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몇 시에 잠든 것 같아요?
2: 11시 반.
0: 그렇게 늦게? 11:30 그렇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자야 되는 시간인데 키 크려면 또 빨리 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죠.
1: 네.
0: 그렇군요. 아진 친구 같은 경우는 레미제라블 또 베토벤 같은 뮤지컬 무대에서 이제 아역 배우로 섰었는데 오디션 같은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1: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0: 다 너무 낯서니까 노래랑 대사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좀큰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살짝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오디션 현장에서 제일 긴장되지 않았던 뮤지컬은 또 베토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오디션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가끔은 내가 오디션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더 이제 여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세윤 친구 같은 경우도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2: 제가 뮤지컬 말리가 첫 입봉작이었거든요.
1: 입봉작.
2: 근데 거기에서 또 살짝 주연 역을 맡아가지고 살짝 조금 부담되기도
1: 엄청
2: 했었는데,
1: 부담되겠죠?
2: 그래도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극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제가 듣기로는 두 친구가 그 뮤지컬 말리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게 맞나요? 친해진 거죠, 그때. I guess that's when you became best friends. 그죠? 그때 best friend가 된것 같은데, 뮤지컬 말리에서 약간 조금씩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부분 들려줄 수 있나요?
0: 저는 답 없는 질문들 한 소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아진 친구부터 먼저 잠깐 들려. 네.

0: 네. 진짜 와 이렇게 아저씨만 직관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끝나고 이렇게 그 입장료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분께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친구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는데
1: 네.
0: 어떤 듀엣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1: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그 라푼젤의 내
0: 아하
1: 인생 언제
0: 아
1: 달라질까라는 곡이고요.
0: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달라질까?
1: 어른 되면.
0: 어른 되면, 세윤 친구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좋을까? 아니면은 달라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1: 근데 지금 인생도 너무
0: 지금
1: 좋아가지고.
0: 인생이, 아, 그렇죠.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자세이죠.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 좋아질까? 라고 했나요? 그게? 아,
1: 달라질.
0: 달라질까? 그러면 두 친구의 무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준비됐나요?
1: 네.
0: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0: 언제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참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고요. I'm so glad that we have these two singing wizards on the show today. 그럼 뮤지컬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뮤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두 친구 다. 그죠?
1: 네.
0: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 특히 좋았던 뮤지컬이 있다면 각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이 좋았는지.
1: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좀 감명
0: 아,
1: 깊었어요.
0: 빌리, 네.
1: 제가 8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작품 덕분이거든요.
0: 빌리, 네.
1: 빌린 탭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냥 다 하잖아요.
0: 네.
1: 뮤지컬에서 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제가 뮤지컬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0: 아하, 빌리 엘리엇. 참 많은 친구들이 빌리 엘리엇을 보고 또 이렇게 뮤지컬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윤 친구는요?
2: 저는 뮤지컬 서편제입니다.
0: 아하.
2: 제가 정말 애정하고
0: 네.
2: 즐겨 부르는 넘버가 서편제의 살다 보면이라는 곡인데요. 보통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0: 네.
2: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살다 보면은 그저 살다 보면
0: 오, 놀랐어요, 지금.
2: 이었다고 오히려 담담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여서 더 뭉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누이와 남동생의 우애도 보여주는 곡이라서
0: 아,
2: 더
0: 그렇죠.
2: 와닿는 것
0: 남동생 이름이 동호는 아니죠, 물론.
2: 같아요. 아니에요.
0: 와, 근데 이 세윤 친구,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약간 좀 그런 국악의 어떤 느낌이 있네요, 노래하는데. 와, 멋졌습니다. 와,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아진 친구의 곡을 들어볼 건데요.
1: 네.
0: 제가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요번에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곡이라서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무대에 이렇게 아저씨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염치 없이 한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

0: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진 친구?
1: 네, 이거는 제가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불렀던 여름밤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아빠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여름밤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박유란 작사, 황인규 작곡.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기가. 김아진 친구입니다. 여름밤.

0: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면. 와, 감사드립니다. 김아진, 여름밤이었습니다. 혹시 아진 친구는 아빠랑 그런 산책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안 해봤어요?
1: 산책 해본 적은 있는데 좀 자전거 이런 감성적인 산책은 안 해봤고요. 자전거 타면서 수다 떨고 그런 종.
0: 이렇게 막 짱짱짱짱 이런 동요가 필요하겠네요. 아빠랑은 그렇죠. 그럼 세윤 친구는 아빠랑 산책을 한 적이 있나요?
2: 근데 아빠랑 둘이 해본 적은 없는데.
0: 그래요?
2: 그냥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 먹고서 공원 같이 걸으면서
0: 네.
2: 하던 적.
0: 그럴 때 듣기에는 너무 조용하네요, 이 노래는, 그죠? 이제 나중에 아빠랑 둘이 산책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음성편지를 저희가, 각 친구가 좀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렸는데, 누구 먼저 시작할까요? 우리 세윤이부터 할까?
1: 네.
0: 네. 그러면, 음악을, 잔잔히 깔아드릴게요. 그 위에 네. 시작하면 돼요. 네, 주세요.
2: 엄마, 아빠, 늘 제가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대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기와 사랑 덕분에 모든 무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잘했죠? 사랑해요.
0: 예.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진 친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먼저 아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같이 여행 가잖아. 그때 최고의 부녀 사이 소울메이트가 돼보자. 그리고 엄마, 나 항상 챙겨주고 맨날 나 위해서 고생해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도 서로 뭐든지 다 털어놓는 베프 사이잖아. 커서도 그 사이 꼭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자. 엄마.

0: 이 10살, 11살 친구 맞나요? 이 실화인가? 너무. 와, 아빠한테 그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 한 거 맞나요?
1: 네.
0: 그 선생님이래. 아저씨가 맞게 들은 거죠?
1: 네.
0: 와, 저에게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2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아빠한테. 저는 언제 그런 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 들어볼 수 있을까? 와,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You've done a lot as a musical actresses and as a 동요 singer.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는 좀 딴 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1: 일단 저는 이제 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 배우도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싱어송라이터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저 아이브도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런 아이돌도 되고 싶고 이제 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꿈의 공통점이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커서 뭘 하든 진짜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이 나고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커서 진짜 뭘 하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0: 뭘 하든 일단 노래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와, 진짜 응원합니다. 그럼 세윤 친구는 어떤가요?
2: 저도 아찌님처럼 네.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저도 뮤지컬 배우나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르고 네. 연기할 때가 가장 네. 행복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와,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참 아이들답지 않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짧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대나 동요 무대나 그런 것을 통해서?
1: 저는 그 뮤지컬 말리, 세윤이랑 같이 한 말리 막공 때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0: 막공이라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네. 말하는 거죠. 네.
1: 그 일단은 제 베프 세윤이랑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유리 언니랑 같이 한 작품이기도 했고 말리라는 작품이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정도 엄청 많이 들고 작품이랑 이 어린 말리라는 캐릭터에도 정이 그냥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막공 때 세윤이랑 소율이 언니랑 저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오열했었는데 그때
0: 오열.
1: 너무 기억에 남아요.
0: 그렇구나. 세윤이는요?
2: 저는 2025년에 국악 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0: 그러니까 제 눈이 맞아요. 아까 그 국악 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죠? 아, 그때 굉장히 기뻤다고요?
2: 네, 그때 제가 도포와 갓을 쓰고서 동래학춤이라는 곡을 불렀었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다들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갓을 벗은 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시고 그때 저희 가족이랑 친척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와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상 발표 순간에 다 축하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0: 너무 행복했어요. 와, 벌써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진짜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good luck to you. 정말 행운을 빌리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1: 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같이 인사 나눌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살다 보면 준비했습니다. 서편제에서 준비했는데 차지연 살다 보면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동호야, 울지 마. 우리 소리하고 놀까?
4: 소리?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대장신수고기가될것이오청천에떠난것도기대구리덮치려고그리고뜨난것은기승으로기어들어오리부사냥개곰삼골로기어올라버긋버긋이뛰어갈지토끼놀래
1: 너너수활잠해놓아라보라매쥐뚜루미빼진새곰약이마루돌당촛불집합던져죽겠지그대뒷전양팔로던그렇게집어당아

0: 하는 통화의 숨은 보수 오난 도끼도 우려고
1: 불체린 토포수요 불감독 부쌈입구 상사 박물의 외물조 중화약적 사실은 얼른 어밥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 찌그리고 밤만 일어서 탄는 토끼 찌그려보고 머리

0: 내다보
1: 미공개 조청론이 그 안 한란인가
0: 한란 세상 나는 신세 수세 국모사 자네 신세 한나 허다본 이르며 무슨 정으로 유산
1: 무상정으로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Hope you guys enjoyed this first tune selected by DJ Ba.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일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써서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무조건적으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ed that time. Life isn't a race with one finish line, so maybe we can give ourselves a little more room,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of view anyway, right? We all live with our own lenses. We're quite subjective to our lives, aren't we?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face that long break, Morning Groovers. Not so long, actually. We have 4 days of Chuseok holiday coming up very soon.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뭐 만약에 쉬시게 된다면 또 푹 쉬시고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가요?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세요.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Oh my gosh, I forgot to invite T-Bongi.

0: 티봉이를 안 데려왔네, 제가.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다 보면은, 티봉이 조만간 제가 소환해 올게요. I think he's still sleeping. 좀 티봉이가 나태해졌는지 아직 자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티봉아, 일어나! 티봉이 좀 이제 뭐, 눈곱 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티봉이 is just waking up at this moment. So, please wait for 티봉이. And in a minute, you will be able to see 티봉이 in the studio with me, seated next to me. 제 옆에 티봉이 곧볼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Alrigh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룹어 정말 일찌감치 출첵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감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어요. Thank you. And Ben Sparrow, always tuning in. Very consistent, our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oh, he's doing it up these days. 호박맨 모닝 그룹어 최고시고요. 우리 rock and roll! Dr. Paper 모닝 그룹어, 그리고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그리고 코코 모닝 그룹어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우리 배승반장님이시죠?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Chuseok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to make a lot of deliveries, yeah, it's their busiest time ever. 우리 조국모닝 그룹 정말 바쁜 시기일 텐데.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너무 물량 많아가지고 정신 없으시겠다. 부디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일찌감치 오셨군요. 해피 추석. 까꿍 썸머 누나. 으악 티봉이 어디 갔어요? 귀염둥이 티봉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s really impatient about 티봉이. 아, 죄송해요. 티봉이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자기가 늦잠 잤는데. 그죠? So 티봉이 is the one who has to feel sorry because he's the one sleeping late. 도대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roov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a is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Okay, got that, everyone? Remember? Okay, 이 정도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ime for our daily segment MG Q&A,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balance game again, Morning Groovers.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오늘의 질문은요. 내가 친하지 않은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늘크크 말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늘크크 영크크 해가지고 제가 좀 대였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대였는데 보통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anything? What do you do, Morning Groovers? It really depends on the characters.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So what do you think I would react? 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입에 고춧가루 꼈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이럴 것 같으세요? So do you think I would make fun of that person in front of everybody else and be like, hey, you have that red pepper stuck on your teeth. Can you see yourself right now?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You're horrible. 여러분, 방금 발연기가 느껴졌죠? 제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 So my reaction would be something like, I would tell that person, actually. I wouldn't just pretend I didn't see anything. I would actually tell that person, but in a very, very private way. 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 정도 무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고춧가루가 내 눈에 거슬린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So I would make some action so that I can grab that person's attention. And once that person looks at me, I would be like pointing at my teeth so that that person can notice that they actuall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근데 제 일 이렇게 치는데 쟤 뭐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하겠죠. 난감하고요. 아니면은 I would just toss them over a hand mirror. 뭔가 손거울을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들키게 막 제 몸 이렇게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날까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o I would just try my best to pretend that I didn't see anything and I would find a way to privately connect with that person so that I can tell them indirectly that they have something stuck in their teeth.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떤 편?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Ooh, we are listening to a lot of good classics today. Here is Aretha Franklin, I Say a Little Prayer.

Alright, 하진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상쾌한 아침입니다. So today feels extra refreshing. I don't know why, but maybe it's because of the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You know, to be happy, maybe all we need is some good air and fresh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right, so back to red pepper on our teeth. 고춧가루 얘기 좀더 해볼까요? 상대방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면 말해주나요? 못본척 하나요?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someone's teeth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do you tell them or do you ignore them?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So I would just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근데 이게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거울 보고 식겁하면서 나 이게 이렇게 고춧가루 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So after all this conversation that we shared, you mentioned nothing? 이렇게 좀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저. 저는 친구가 저 배려함 다치고 모른 척 해주는데 하루 종일 껴져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잠실로 놀러 갑니다. 직업 체험 놀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Okay, another person who would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이를 가릴 정도는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작은 고춧가루, 오케이! 이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oks like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 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9087.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썸머, 나 썸머도 데려가요. 언니, 저 동생. You have a hidden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나 여기 있는데 왜못 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벤스브로우님께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you're gonna enjoy that given time to the max. 우리 9087님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부럽고 막 제가 더 신나고 막 이러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According to 9087, whether I know them or not, I gently hand them a mirror along with a tissue to make it as little embarrassing as possible. What a generous person! Because they would love it if someone did the same for them. Exactly, right? Imagine you were the person who had giant red pepper stuck in your teeth. Like, for me, I would wish someone to actually help me out in this situation. 얼마나 사람이 막 시끄럽게 웃고 막, 아, 정말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데, 그 동안,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 하기에는 조금 걸려서요. 메모에 적어서 살짝 건네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연휴 즐겨보아요. 차례 지내야 하는 며느리 롤이 있어서 저는 추석이 그닥 즐겁진 않네요.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지막 하루는 쉬어야겠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ve some busy plan ahead for 추석. 또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이해, 안 친한 사람 이해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Al Green. Let's stay together.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굿모닝 에브리원. 땡스 포 스타팅 유어 데이 위드 미 서머 온 모닝 그루브. The current time is 7:39, 9 seconds passing by, and now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Most of the roads in Seoul City look good to go compared to usual. However, there was a broken down vehicle on Olympic Expressway Gimpo direction between Seongsu Bridge and Dongwu Bridge. Due to this, the first lane is closed down and cars are moving slowly from Jamsil Bridge to Dongwu Bridge.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Moving on,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World Cup Bridge to Dongjak Bridge. And minor delays are spotted on Dongbu Expressway, Seongsu Junction direction from middle of Dobong Tunnel to Wolge Won Bridge. Also, another accident has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exit of Dobong Tunnel and Wolge Won Bridge. The third lane is under control, so please be cautious if you are passing this area.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now we have a weather report from our listener from Europe. Ben Sberl says, we expect a heat wave around 30 degrees Celsius next week.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 그룹어 독일 여행하시면서 이 날씨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formation. And that is all we have for Europe's weather update. 우리 유럽 날씨까지 알려주는 방송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해요. 우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다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어,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통해요. 아, 진짜? 나 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Loving these nicknames.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챗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꿀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Yeah, so just like 체육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안부 전하고 좀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So what 체육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은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한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It's our party weekend.

That was Miley Cyrus with We Can't Stop. I will never stop asking you guys that question. So let's go back to today's question about that red pepper flakes on someone else's teeth.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will tell them. It's rather awkward, but it helps to maintain their hygiene. All right. I never got to think about the hygiene, actually. It is totally related too. I mean, like people got to brush their teeth regularly, obviously. But right after lunch, you know, people can't run off to the restroom and brush their teeth right away because obviously they'll be sharing some conversations. So you have to actually step in. Are you going to tell that person, go brush your teeth? What are you going to tell them exactly? Like, how are you going to tell that person? Like, telling that person, it's easy, but will you be like, hey, check your teeth? Or will you be like, you have a little bit of something. You might as well just check yourself in the mirror. Like, how are you going to deliver it? I know, I need to know the details, okay? La nuit atelier.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제가. 이 닉네임 뭔가 불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완전 불어에 너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좀 쉽게 쉽게 좀 해주세요. 제가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La nuit atelier 이거 맞나요? It's like a tongue twister. 좋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 할 필요 없죠. 어려운 닉네임에도 다 좋습니다. 썸머는 늘 도전하도록 할게요. So go for those difficult nicknames. I will try to read them out loud. 자 2층에 불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30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2층에 불났는데 이랬었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불? 불이야? 어디?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못 알아들어서 왜 불이 났다는 거지? But they were actually referring to my teeth You know, they would be like There's fire on the first floor So they're referring to my teeth The upper part of my teeth 그러니까 이런 근데 참 사람들은 해악의 민족이에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을 지어냈을까요? 요즘 우리 영크크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써요? 영크크들 한번 써봐요. 2층에 불났다. Like how fun is this expression? 또 아 늘크크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는 표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써보고 그러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 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you guys are spending happy morning with m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너무 좋죠? 전 너무 좋거든요. And Viable Radio is also availabl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도 시청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channel that I want you guys to subscribe is our own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도 구독 같이 좀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And that is the channel where I upload reruns. So if you missed out on our show, if you missed out just a small part of our show, and if you're really curious about what other people said on our show, you can take advantage of that channel. 내가 모닝 그룹을 못 들었다. 아, 앞에 부분 되게 재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TBS EFM 모닝 그룹 채널 가셔가지고 다시 보기 음악을 다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자르고 있다고요. 싹둑 싹둑 이러면서.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as well. I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니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TBS EFM Morning Groove예요. 우리 까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Morning Groove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닉네임의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고요. 특히나 생방송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leave messages there, your messages will get introduced as well. 자, 닉네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ose nicknames, yeah, I asked you guys to challenge me with those difficult nicknames, right? 우선, 라누이,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라니 에투알입니다. 아,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라니 에투알.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 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의 퀄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이런 고품격 모닝 그룹 덕분인 거죠. 라니 에투알, 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o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Karch Karchulus Kaskopoma. Please read them out loud. Ben Spiro Morning Group,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ing to do this to me right now?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Okay, Ben Spiro,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반가,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아.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 해요.
2: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flakes in their teeth. And if the conversation is not going too well, maybe you would get nervous. So you wouldn't tell them.
1: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씨 이해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2: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know,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저거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Kim's Fan Morning Group. 태어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우리 킴쌤 모닝그루버는 자만추 많이 하셔가지고. 패스!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가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친정이 다 가까워서 내일 음식하러 시댁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추석 아침 일찍 다시 가서 차례 지내고 산소 갔다가 근처인 친정 들렸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부터는 휴가입니다. It looks like a pretty packed schedule. So you would have to visit your in-laws and your family as well. You have to prepare for the food, but at least you get to have one day for yourself. 이런 패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양가 집다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루는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시간. So yeah, maybe we needed this time, 4 days of vacation so that we can have some time to visit our family.

Emily, we don't get to visit our families a lot unless we have a special occasion. So this is the time where you get to do that. And also at the same time, enjoy time for yourself, hopefully. 또 많은 모닝 그룹들께서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나만의 시간도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체육부장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댁에 갑니다. 딱히 오늘은 할 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네, 남편분 파이팅! 썸머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닌가? 막 괜히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프시면 쉬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괜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또 즐거운 연휴 계획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음식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요. 뜨끈뜨끈한 전 바로 부치고 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실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ince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this song,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ay, Where is My Husband?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Oh, 이 노래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Where did I hear this song from? I feel like I know this song.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the rule is really simple.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곡의 원곡을 먼저 들어볼 거예요. 우리 똑똑한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리메이크보다는 샘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today we're going to play the original version of a certain song. It's gonna be a Korean song. You all know very well, I'm pretty sure.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sampled this music, okay?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And because you guys need some help, I think,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with some hint.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 맞추라고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Anyway, to reveal the song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is BB, 최후의 선택. BB 아세요, 여러분들? 90년대 원조 군통령 듀오였는데 BB was the original military idol group of the 90s.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BB의 최후의 선택이라는 노래 딱 제목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제가 이 BB 최후의 선택을 샘플링한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So if you're a little confused, I will give you the hint right away. 자, 이 샘플링한 가수가요, 초반에는요,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발라드, 황태자, 이런 별명으로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뭐 사실 90년대 발라드 황태자 이거 되게 좀 자주 불리는 닉네임이었긴 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황태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꽃미남이셨거든요. 그리고, 매실 음료 광고하면 이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예전에 드림팀 프로그램에서 완전 그 체육 에이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죠. So he was one of Korea's biggest ballad stars around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He was often called a ballad prince in Korea back then. 이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우리 감독님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시겠나요? 아신다고? 오, 오케이. 그럼 성공이에요. 이제 감독님만 이제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BB의 최후의 선택, 샘플링한 가수, 이분이 누구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answer and take a guess who sampled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This is 최후의 선택 by BB.

0: That was PB with 최후의 선택. 약간 노래 저처럼 부르지 않아요? 바라바바바밤. 약간 제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Somehow it sounded similar to me.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셔츠를 휘날리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세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이 춤이 안무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빠라바바바밤 하면서 이 가수가 이 가죽 자켓을 막 이렇게 날리죠. 여러분들, 가죽 자켓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It is season for some leather jacket where you have to flip it up and say 빠라바바바밤, 빠라바바바밤.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아니, 이 노래가 리메이크였다니? 놀랍네요. Oh, surprise, surprise, giving you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urprises on Morning Groove. 이게 모닝그룹의 매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답들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989 New Morning Groover gave himself some challenge. 신승훈? I believe. 바라바바바밤. Did 신승훈 ever covered this song? 커버했으면 좀 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안정감 있게. 아, 빠라바바바바밤, I believe. 그리고 4989 모닝그룹워크에서 재도전을 하셨습니다. So they sent in the answer again. 조성모라고. Oh, finally we're getting some answers. 0076. 또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조성모입니다라고. 또 이런 코너에는 신규 모닝그룹어들이 등판을 자주 하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굿모닝 처음에는 조성모 하다가 빠라바빠빠빠라 이거 듣고 확신했어요. 퀴즈를 좋아해서 늘 퀴즈 맞히는 재미로 듣네요. So 얼짱님 really enjoys this kind of quiz because every time we give it out, they're always willing to send in their answers. Do you like escape room? 방탈출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 성향상 방탈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전 좋아합니다.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라고 해서 김범수인 줄 알았는데 힌트를 듣다 보니 조성모네요. 이 노래는 익숙한 노래인데 제목을 몰랐어요. 피디님, 모닝그룹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So first you were confused because of that hidden face singer. You thought that it was 김범수 in the first place, but it's not. It was kind of like common to have this hidden face singers back then, back in 90s. 얼굴 없는 가수 이런 거한 90년대에 몇분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얼굴을 드러내시긴 했는데 이게 약간 전략을 그렇게 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요즘 AI 막 하고 버추얼 아이돌 얘기하는데 90년대에도 그런 가수 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 없는 그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네. 누군지 아신다고. 근데 전 이름은 몰라가지고. 그런 버추얼 가수도 사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케이팝 이 가요계는 굉장히 그런 게 빨랐습니다. 90년대에는 정말 많은 것, 사이버 가수라고 하죠. 아, 아담, 맞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 그러니까 요즘 AI 하죠? We had cyber singer Adam back then. 하! 이렇게 또 기술이 앞서간 우리나라 가요입니다. 우리 닥터페이퍼님, JSM, 조성모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조성모, 펭귄킬러님도 조성모, 빠라빠, 아, 알것 같은디. 제육부장님, 조성모, 조매실, 띰틀, 최강. Yeah, he was really good at vaulting back then. 출발 드림팀 했을 때그 높이뛰기 장면 하다가 바지 찢어진 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I don't know why I remember that scene, but I still remember it. So, 최후의 선택 by BB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6 on BB's first album, 최후의 선택, and it was composed by 이경섭. And 조성모 released 다짐, which is a different title, back in 2000 on his third album, Let Me Love. And 이경섭, the composer, reused the melody from 최후의 선택 with lyricist 이승호, who wrote entirely new lyrics. And when 다짐 was released, some listeners accused of copying BB's earlier song because the melodies were so similar, but it was actually officially sampled by 이경섭.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비비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샘플링을 한 곡이 되었던 거죠. Kim's Fan Morning Groover, 비비 누님들, 하늘 땅 별당 너무 좋아요. PB의 유니지님의 2AM 창민 씨의 이모로 유명하시죠라고 이렇게 깨알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예, 하늘땅 별당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하늘땅 별당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군요. It was one of their signature songs back then, right? PB의 대표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깨알 정보까지 보내주시는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 여러분,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예요. 제가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정보를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Look at us sharing all these kind of different information on music. All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not the original track, actually the sampled track, 조성모 version, 다짐.
1: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d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that I let it all go.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It is Wednesday, September 23rd. Good morning, everyone. I'm Summer, and here with your weather forecast for today. Today is Chubun, when daytime and nighttime are nearly the same length. We will enjoy clear autumn skies and clean air across the country, but there will be a noticeable temperature swing between the cool morning and the warmer afternoon. The morning will feel pleasantly cool, but temperatures will rise by more than 10 degrees during the day. In particular, western parts of the country could reach around 30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a little warm in the afternoon.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Daejeon. Farther south, Jeonj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hile Busan will reach around 27 degrees Celsius. And starting tomorrow, we are heading into the four-day Chuseok holiday. On Chuseok Day, skies are expected to turn quite cloudy, so it may be difficult to get a clear view of full moon. Rain is then expected to begin across the central region at night and spread nationwide on Saturday.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3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the rest of your day.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Cher의 노래가 제가 고2 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auto-tune,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auto-tune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auto-tune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Mamma Mia?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Mamma Mia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Mamma Mia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Cher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박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have 호빵맨. 이러면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그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됐나 봐요. 길 가다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본인 머리를 뜯어서 주고 그게 어떤 공장에서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괴하긴 한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또 막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Yeah, it may sound a little harsh and violent,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했네요. 알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조성모의 괜찮은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t to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막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미라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몇 억이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 씨앗이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메이커 신발 신고 극장 가야지. 극장에 선전나면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 sent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elderly words that we mentioned earlier on our show. Actually back then, we mentioned so many of them. 가만히 있어보자. 얘야, 시계에 밥좀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투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모닝그루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when the clock is not working, just say that you want to feed on the clock, okay? 시계가 안 돌아가면은 시계 밥좀 줘, 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최근에도 막 노래 내시고 막 하시잖아요. He's still releasing songs and he's still having concerts and he sounds exactly the same. Actually, he sounds better. 성대 수술만 하셨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 있죠?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

이승철 씨 따라 부를 때 모창할 때는 항상 이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막아야 돼요. 박명수 씨가 항상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But anyways, congratulations to 이승철 celebrating his 40th anniversary. 또 콘서트도 엄청 열심히 뛰시겠네. Marco Polo Morning Groover says, 오늘 좀 늦었네. 오늘만 버티자. Let's all survive today because we have a long holiday that's going to embrace us, right? How exciting. 여러분, 오늘만 좀 버텨봐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알았죠? We can do this.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딱히 명절이 스트레스가 없는 며느리인 듯해요. 간단하게 명절 당일에 식구들 먹을 양 정도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아침 한끼 먹고 점심 때 헤어집니다. 양쪽 부모님이 가깝게 계셔서 멀리 갈 친정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시누이들이 오면 오후에는 외식해요. 모두가 편한 명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So you're hoping that everybody to have some restful holiday. Yeah, a lot of people tend to eat out these days on holiday. You know, it is our tradition to prepare food all together at one house, gathering together, you know, preparing food all day. But I think that tradition is slightly changing these days, and a lot of people prefer to eat out. And a lot of restaurants are actually open during the Chuseok holiday. 추석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간판 좀 많이 봤어요. 웬만하면은 외식들 많이 이제 하는 추세라는 거겠죠. So morning Groovers, wherever you're eating, just try to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어디서 연휴를 보내시든 누구랑 보내든 이 연휴 나만의 시간 또 소중한 시간이니까 모두들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ave a nice holiday,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next Mon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 연휴 끝나고 다 같이 만나도록 해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selected by DJ Ba. DJ Ba의 막곡은 무엇인가? This is 이승환, 가족.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holiday. Goodbye, morning groovers!